0: Nama. Nama.
1: Oh.
0: Nama. Nama.
1: Ah.
0: 여주시도
1: 아니 신다스콘.
0: 뭐가? 시다콘 됩니다.
1: 신유, 장쇼 아.
0: 진짜 염증이야.
1: 나 신디콘. 대륜주 시도콘이 한국식어.
0: 디마리. 티콘 덴민도
1: 딩뉴드 장게 양부다 베부 우나 영민도 스두
0: 갑디 딩뉴드 공그래 단다야가 말베 사벨 정우스의 식매베
1: 이네 딩뉴민도 삼매 여자동다 가봐샤 봐
0: 어 다디드 아 녜 슈네 가나 샤유지 말바
1: 용아 아니 하고스 남살링 가신고
0: 머당디 서서지라
1: 요
0: 이제 순회 가난 유지래.
2: 저다. 대주일아, 단독 거든 지금 여자 네가 급사 요지. 야, 네가 알아서다.

0: 개추 채. 죽추 채. 과도유. 상대 용제 토반대 주고 대대님에.
1: 녜삼바 디쿠르 녜수 겹스스 피기데 강친 장스스 팅자 부구창마 강친 쟁여르바 로찬 바란 강친 장조비네 김다이 가주지 제잔 피기쿠르 게트펜즈 마고야치 조지 랭게체나
0: 피게 강지 샤비나 야부시 다용바 산 친구 고여블라 티샤티샤
1: 디네
0: 我叫我一个三大列车。阿姐，这么个小，吃不点这，看哪个陪吧。那么小，
1: 但是要用笔，吃不点这，让点还是有，俺拉是钱死。
0: 啊，我爹，哦，这个这有点不有。格雷克斯，点这好吧？你先说。能带什么送？很多这么多事的下。这么可以了，俺这可有送药，有这药水，别去签约。
1: 매도 공부디 이상게 키용베
0: 다그지 매도 공부디 디고에든 그 나보다 참부시다도 제자 따주자 키용비
1: 장게 쟤는 디에 가시 않은 가도
0: 강진
1: 강진에
0: 얘디 강진 시켜지유 잠구쇼 강지 샤비는 계란 참부채 냠되었다 야르부요리 개치슈디 납치신다를 매봐
1: 지 매도 공부디 강지 갈샤니 야구쇼마
0: 어 잠구쇼 나나니 불순과 대도 북향디 계란다 가미쇼 삼주 돈도 너로기 찰구그 남박하지 계란 그 공자 송구기 배다. 장국쇼, 로방디 대유배 로방기네 치슈리. 마세 디 초시 캬러. 나주 자가야기 규제 비주 제유. 뒤인데 네어 나과 첨보시야. 디지러 순자쟁기 니디 시어지유. 시다. 기운이 유자 강고데 같이 되읍시에. 불럽 중시도 기부시 다용아.
1: 그제 시에비. 로가면죠.
0: 어 배지 가서 하면죠.
1: 로가면 사비. 你老爸个辛苦 老爸是第十遍啊？第十遍？
0: 妈是 哦, 安达, 安达, 安达
1: 你爸哭
0: 安达
1: 第, 哦, 第, 第, 什么第, 我呢, 我身上读
0: 我准备的。阿姐，罗丽斯，罗丽斯，罗丽斯，罗丽斯，罗丽斯。哦，对，卡斯，没到我们的年纪，没许多。
1: 我
0: 先准备的，先不听这来聊姐姐，赶紧卡斯。哦，罗丽斯，江木秀，克里比亚，什么时候拿了？

0: 미 창문이 랑소수 디탕기 긴쿠와 앙탕부디인 타체는 강저체네 능이기 디탕라 긴송치고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둥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파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기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참주바 落汤合着给够看给不会吧得当给错位居然运动起吧出去你会用够头囊起吧色动给居然哑巴吕杰文参着哇千日祖丁啦激素学哇他妈帮我汤掐拉了出去吧得汤明白居然头哇身边开始哑巴激作给错位控制哑巴 Kesi kirang kensu lekun tang jizuo pende lekun lobja menkang kile chije zhugi sechi chongru tang chongru qingmu suo zuone kuigun tang lekun di ledun ba yinqi ninda ni ba tu de tang dangjie qigu Kesi cawa geba tang luo geba lu shu mi ba migun nawa suo ge ne da yuqi tuzuo du mianju qigu
1: 旁边南给库油啦年达儿几公顷的弄库库切吧即便直切汤只顾了脏着土皮也不切吧即便库空给库油脏着滚空切吧做那库空说滚一给楼主直切汤只顾直角切吧米给给出点了土囊切吧喝这个吧落给个脏说看老白出门看那给个 로숨

0: 어찌 수신 당신 제자
1: 내신된다
0: 되다
1: 딱 해두가 미더디 니에 봄바 로바 론데 쇼균 징모 로디 파피 촌소 당장 레미 셈바 영지 봄바 대유
0: 어찌 징내 참아 요자도와
1: Shang yu zhege zhig ramlo du zhoga bhi bhe.
0: Di, zheneng ye thom ya ba zhi shu.
1: Si, nima som le thom ya meb su xia. Min du gu. Thiri ne che, morangai kar gu gu ne, nga bar gyeb zhe lam zang gu xia.
0: Zhig zhi.
1: Kar gu yime yang si doi la.
2: Kum de tang bu, ka fei gu zhu gu xi blu di. 今天说不能行起套戏。是，对的，我请对。姚兄先。孔德尼伯，才给万儿破遍那路段，头牛不露是吧？是，心愿不啦，今天给去蒙牛同内衣，大大些不送啊。
3: 카페 바보네 팀 담아 입에.
2: 문에 제는 카페 바야 리 세수.
1: 나 카페 실로다.
2: 메 차료다. 라고에 선나 다우시. 팀 카셰 수는 남사 하우시. 니 대관 대비. 추루드기 고르게 단디. 치고다. 난고스 이시. 디네 도스 돈다시티. 근도 에무스다. 보고시 주니 치우시. 도스에는 쇠차베 구이주베.
3: 점심 넘나시.
2: 什么行不啦
3: ？Les， 希望阿姆拉加罗西的，弟希望阿姆拉个学生，爹爹出发这个马里。
2: 亚姐，弟，俺童年姨。
3: 是希望阿姆拉，弟弟去哪个学校念学生，忙车马里呗。
2: 弟要学校读书。

0: 민도, 드림군에만 얌식 생기.
1: 응.
0: 카리나, 니만 같이 대단지. 니한 남군에 교류했었어.
1: 나군에 니게 인성기. 시샤.
0: 아.
1: 샹겐아, 랑나 간샤 제주바 야시스기. 드림년 시내 린윤윤러. 디기 타 매비 신주. 모랑가래 가고 싶어. 아장장. 레그 쇼저 유비 아무지게. 미신다 닝지자 대 여러베.
0: 예. 기신 제발 쉬시. 라르토 다메는 소토 다요레. 라르토 다 휴가 좀.
1: 집에. 넘 유니에 마자 뭐니. 직전 차가를. 여천도 합시통 부유. 이네 드림이라 아무라게 시시 다그랍다 안통디 오늘 닝지아르스도 텐도마랑 아무라게 괜찮아 인스기 나는 오늘 이 거치 맞어
0: 녀라르 저우시기 미치디다디 넘지모도 저우드리
1: 녀든데 재매다
0: 제제제제
1: 나 잠마지 새 녀든데 집에
0: 마리
1: 진짜 마시 봐
0: 마리치
1: 이네 장게시에 당시 아메 저부디 나참큐는 민두 지만에 콘스타 강링스 치즈 소소 챙구치기
0: 장경은 지식의 소신 오늘 있습쇼 하시도와
1: 디랑가 다당지
2: 레스 장구쇼비다 단다데 전용주고 가메상 부수다구르지오리 내로바오아
3: 请问你要我上次写下？第一个熊，第二了不点我是吧？江木熊，俺经常我这熊，第二年龄的不算是，俺做人木鬼月不是七七八几天的时代别就前面，早的跑不下不是啥子，第二了得不着了，没松些出息。那是得别的，第二俺最亲啊，是的，这也别别别这么说下雨。
2: 迪娜了，不会抬不下去的了，长着几对，对不对不下去？
3: 是啊，第一天我给前面那些收下。
2: 嗯，
3: 要多。过春节要是，或者张不学，俺经常我这学，第一了。第一了，天我能行，你们真着，俺们真着，到外真着送年是吧？
2: 他这，他这，他都跟那个兄弟讲，得过这些是，迪娜了，他都主动是要是。
3: 他钱呢？别给你兄弟看是呗。
2: 是，哦是，你不听。他干啥是？嗯，他现在第一。哦，对了，哦，第一车库的，哦，车库都是的，家中的那不些，是不是的？是的，第一个了，出去查明之前，急忙补充，再加大性质之前来说不，第那钱这个是，补进去是不？江木兄，俺经常了，我就需要这个了，的确是这个运动单不是，跟这兄弟了。

0: 차고디 섭지스 겹스도 니랑 같이 시에 중에 만에 안 담고 샤브르 쓰임두게
1: 닝두 니에디에는 최고도 야호스도 니에 삼로 컨제스타니 데사 수유지에 지자체는 그걸 삼치
0: 링디 샹간 안로 보고 자주 자샤 샤마다가 섭다틴 데스제 로즈체 중예미 랑겐길 주제님 카실레 중매 봐 벤주델 랑캡틴 데 커티 샤브레 상계 고등기 차고디 윤도당바 물 가서 죽으면 신유배 님 직장에 물망 부주리라 강라리 물 가서 죽으면 신유배
1: 네 하고유 도마 윤도당야디 님 밑은 체매 이네 차고 생세 발리 금센도
0: 미디 가는 님 비세 고차고 지내지게 송다 집신르배 그 시에 된소 상례별의 시삼지 很多 가는 님 비스 같이
1: 이네 미디 섬주 야오시라도 모장경원게 제게비는 암라이 소에 대해서 기부 친구시
0: 어리구다 기시팅에 권용요라시도
1: 땡땡선사하고 있는 것이 뉴욕시 닝도 장군의 미담캡을 빼시 캔정스다야다 삽된 시도 수고 김제 잘곱 신경원의 사무실 사무실아 다시야
0: 수고 김제
1: 어
0: 天子 밀린가부르다 공침시라리
1: 你能按最低级别路边算子啊你答应俺这么着新年给不满贵药时等下俺躺过小时不哼上赶紧听着马西达俺是兄弟的天子闹灯灭吧你连躺的清不下面都给上赶紧洗白给天子闹洗了灯嘛的对当俺是那个天天闹灯灭吧新月闹灯灭都给罗尼可乐俺最近这个妈妈孙亚提族睡下说谈的新月清不下不是你连让着的叫叫爹洗达
0: 你要说过我才接病的很多许多男的人没接病的等下我家都是肯定请不起他们你也接病的等到第一天了明俺哥哥当头嘛去人家能往嘛当呢没想到俺当我当个什么是啊对的龙天这几个月都给你也怕自己来的出去吃了给你也心愿了生不清明白说了去给俺出话没都给让男的子啊等到七十七明白天水店了三当公园了吧
1: 是
0: 俺来个没吧其实就是中央运动俺是那出大恰恰有事让他的出大嘛对不对用啊其实两个就是那麻将节我一头吧麻将几个的让给两个天子卡起的一年里过年到了卡起一年里他那这么能落的那俺三家没一年让运气卡着等的运气当都不够的
1: 你们几家呢用也要嘛的你也跟着做所以你们几家呢听我听你是不是你这些用嘛是宁都身材好给俺做我一种就去着去玩的让三路是等到不过做好是不是老师王家俺们草原子俺不过爹打骂的俺们随对不是现在咱吃过不生给俺做委员老师的那了三么是啥等给你也点了垃圾下来趴下
0: 吃个这东西让身子好拿了其他主意不着让他钱不起来月子没罪胡大把他起过时啊自己的这是宁都是他接应当过新月查到了不先从要推罪了一下我的姑的看完那个人们等着黄安民时间的
2: 마가지에 走自己去过来就江木秀从济南给江东部地干了开始做闺蜜工作预备

0: 이내 세밀레 디엡질레 메디니게 컴투제제 마짜블라스 제브레 더비야가질로 니하고제 증급대비 다리 야부치움브레 무일하마디게 콘소테오 마레 그제도 민아 정탁출이 동안
1: 그제서
2: 아니 니 텔레지비알링아 친구

0: 우지 같이 해서 와 라슈스도 와 야
1: 지원 롭촌 재송해
0: 재송 뭐 십수 이리 와 야 또 뵈면 갑다 야 니 겨루고
1: 나 레산디 야가
0: 니들 인구하죠 포항 당구다 랑산도 악립으로 니 싱그유
1: 林云云是你的，那吃不烂那是多，没让俺干买，俺也没让干买。
0: 他个的，
1: 云爹买别干了，不是说差是多。
0: 现在不是说差了。
1: 看你意思我这，你钱贵也不挺赚钱的，他都压住这事个门都。
0: 他这是这是，让给今晚呢，也没其他大事，来嘛的，你都。다시고망고도잘못올라고다됐어
1: 나갈래가기밀리된곳에갈래시라또
0: 됐어네기부식고다선생님찾아주래고
1: 나를내가야구치고왔음기네내가창문야구치고왔음기
0: 야休息呀呀不是给他睡呢先买了休息买了我我对对的所以节目的话你这么多个先买了
1: 给你洗了多月不着
0: 我还洗了多个多少钱错了这样子
1: 我们那个睡呗小母猪妈转三女对个
0: 我还三女对个走要走起
1: 哦
0: 呀别哭等下差不多了
1: 来
0: 等下差不多呗
1: 哦
0: 好呀大周
1: 爸了キリナーかばあいうな
0: キリナーえ
1: お
0: ペチンにほどはゆきり

0: 닝도 로연배.
1: 어.
0: 낭담 좀 와.
1: 왔죠. 뭐지? 근데 청소. 롱마 다가 이것도 줘. 참 재신 게 없지. 디통부터가 선배기로 친수. 두스터디 튀김 탐부 레그디 리조 총부자. 야, 님들 쉬어도.
0: 어린이도. 어, 김다선도 그때 청소. 린윤윤께 녀석 할래 좀 와.
1: 린윤윤스니. 아직 때문에 괜찮시도. 간다가 두스통부터가 什么让过 능신시샤. 텐도 뭐랑 치리 유배 김다신다디 참물로 뭐랑 수위간 끼에 참아 능신체 수조를 치기. 간다가 두스통부터가 기제 시행민도 두스대지 되기. 뭐네 괜찮시도.
0: 닝도. 랑가 진제시야다. 니세신스. 아무데도 시다디. 시다다 차도 임보 마르진도 전부리. 진제시 슈구 김다선도 녜신고.
1: 진제 용마지. 랑친비이나 콘주 티웨 나시단다 차도 치리.
0: 진제시베. 다체나 녜롱 좀 해자. 워리 니튼 다시야유. 디리 나라니 보러 계세집이냐 하고. 라능시 참지다 닝지 좋아지주 상마 삼등기
1: 장개부 잡수 녀인베 좋아지주 있나지
0: 말이 닝원에 쓰기 나라주 불 닝지도 와 나라니 불어 닝지 옆통도 강원에 갑시다 총 가인스는 밀 닝지에는 여러 주사 차야기 멍시치리 니라 미시대 옆도 와
1: 텐도 미디야 가리
0: 네 여태도 그
1: 디스위 키제 키를 쏘시다 주위에
0: 아니 솔로 용디 키 슈거 용기 어 시원하게 갑시 다시 부 빨라 키머비로치 나 치로치스기 니 클라디비
1: 클라디비
0: 어
1: 我在那 번기 줘봐 然后你给我读给啊 번기 원과 카비 给我买吧 希望 쏘기면 肯定去가 번기 수급관 내부 참

0: 요리. 따라 진짜 뇽도야.
1: 마리 님도 남자 맛이다. 보행지 다름도 개화다샤. 다고 옆다도 진행 키르샤. 따라 님집 같음도.
0: 키르 다고 요는 다고 파제쇼.
1: 니가 다고 차가 침비. 대마세 디송카나 심이 세비. 제일 키디 먼저디 운나르. 님 같이 고르기 주대샤. 다고 좀 님도. 니의 채널 키디 다고 패치 비부자. 랑가 심마리. 초여제 캬감날 유베 교만데도 킬 데비 킹문의 시수도 없자 니에체는 키디 초가 최다 최제 나고 소모도 없제 비입자
0: 장게 키디 먼저 나는 야비 인스만 러브아 키고 봐도
1: 아지 닌도 아지 닌도 없제 아지 아지 닌도 아지 닌도 라도다 드레시 녀랄 켈해줘 산쇼니 디구 속배나르 키즈웨 다들 구줘 키즈 키다고 니비너 녀성이 남사바게줘 용두해 어디 랑그식 말이 시원게 많이 콜러 마시 와치유 키다고 두 남야 멍입쇼 키수수 녀야랍쇼스기 달마시다

0: 아무나 님도 매배. 예. 아, 씨, 잔이 신내 요.
1: 씨, 잘 아세요, 대비. 드디어 랑게 돌아 갈 거니 아마 미스텐다. 아, 씨. 즈니. 돌아 뒤에 거는 참부랑 아유.
2: 뱅치자 가라스가 두니 말베. 뭐 참이야 가려래.
1: 아, 씨. 드림이 망고시라요, 씨. 랑게 인도 가고 싶은다. 뜨다 오나.
0: 네, 되나. 닝심스도.
1: 니제 하르베. 니니 아메칼리 년제 아메 뉴브지에 당고. 야, 겨우 마 보스다. 야, 겨우신다.
2: 아, 수빈치래.
1: 예빈치지. 빠빈치지.
2: 다연이 희나니 수빈치래.
1: 빠라빈치지. 빠라빈치 있는 거란 수빈치다. 케야마리. 간다 지부 로바야 지부지. 야야, 겨우 둘러지 당고 세미고 쇼 아메 고데와. 아, 겨우신다. 데 둘러로선나 유. 마노시야. 이거 유배.
0: 이거에.
1: 응.
0: 이거게 가시니 봐.
1: 잘라루에니. 야야야, 네 가시다.
0: 가시 오래.
1: 아지. 걔랑도 당고 손자. 라고동 마시는 거 봐요, 그시. 아지. 빠루다.
0: 아, 제 루시 루시.

0: 계속 말해, 계속 말해.
1: 얘 뭐 뒤져 나왔어. 얘 뭐 뒤져 나왔어.
0: 계속 말해, 계속 말해.
1: 잠깐 해지 없었어. 도진 주도 내 모두 잡주네 용유 봐.
0: 뭐야, 드리스 드리스. 멍무시, 계속 말해.
2: 시원 아메란 시에오 표준스 내나 럽촌 신예 참물로 섬내시라 유어다 니마능 신여 접어줘 채나 용마다 신송해
3: 네 하고소호
2: 채나 아메란 시에베 제고야 숨다 제목고야 숨 가려시다
3: 미기지셰드 시에규여마리 어 처매부 시에규여마리 어 그이마연 시규여마리 어 돈도 어 익소래고 채우고래 랭겹드 락보장우래 어 돈도 레버 망스토르
2: 오늘 경라
3: 예
2: 시원함라 도스구나
4: 레스
2: 시원 란드다 루린 파리아기 교수디 랑게 여우시라 치샤 치시시마도 노미도 다오는 랑게 교수디 치디 어 두수 가수 거서 아 문에 야고시 티샤 두두 가질 거서 잔게시 티다 두두 가질 거서 가리 지역 집에
3: 제샤
2: 수수 집에 교수 가질 거매 지혜도게 잔 수수 집 집어 삼리 야고시 단다
3: 바라게 수수 최고 거송게
2: 바라게
3: 콩게 녀치노 저저 쳐고르 송게 이네 콩게 감응에 날 치소
2: 영아 디 갈수래야 겐라디 육쇼치게 레라부시라이유 랑게 육쇼디 두수 가쥬 날 치토우유메 직되다 양갸치 치다
3: 드링아 경고동아 감 니시나 치사송아 암라 드링 꽈꽈러 니엠보시니에 난다 꽈꽈 교만사야를 까부시라요리 어 이네 아 격바치리사니 두기 암랑 그랑 고롱 샹베 소로시도
2: 롱랑 거청 루틴 파리약 익제 수수 매트치 빨라 뒤주제 같이 가 아
3: 왕게냐 지노 고압시라 또 송게
2: 부주칸에 로리제 뒤주 규리 못 된제 날 규셔지에 지처면 두게 아
3: 네 제샤
2: 제샤스 장가 마집 된다 가리 여지 쉬다 삼도 안다
3: 어딘 염무대 꽈꽈니 뭐 말을 배 아니 바랑은이 꽈꽈 나 세가치 아니 싫어고 송아 안 나리디 사롭샤
2: 디네 디네 꽈꽈레 수주롱 유치 랑 육쇼치롱 요마지 지베
3: 기와 기와 디 꽈꽈리 디다 어 반반 랑은 좀 나를 잠 자줘 아
5: 네 아무라 락긴기 가스가로 만들었은기
3: 영화
2: 시원 양자 엠자가 중에 임배 교수 로시
3: 아 고소
2: 양 아무라러 수고 당체 치스러 아 미기 엠배 튼다게 부고래 균격 여르배 凡凡达希望找不买呗顶着结果呀卡里呢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

0: 랑가 드레치야 녀시도레 부구시도레 야면 키시도레
1: 랑가 폴 교수 치료치야 가리나 키니 카튼 장아 예수시야 가리나 던더니 꼭 쳐줄 게라 듄을 많이 인도 쳇지 랑게 쓰도 랑게 부구스 녀디 태여 마지 만조 판매 보고 학삼다 창디 닝실럭 그 쓰도 다 되다 장샤 두게 랑 장샤 인배
0: 전다 디테일 말해 좀 무서 녀노샤 이네 녀라 세시 겹죠 미 그룹지 지단제를 응원해 못 팀에 디장고 텐제 루트 쳇버버 디제 쳇비는 부구 생각해 견치그리 라초 로연제 롱딩 삼니 응아 특식 균민도 최단들의 세비 라동 하르테냐 유네 마딘다 돈도 어 키 돈다디 참을 해 주면서 니랑 귀두 주제 권다 슬럽죠
1: 딘데 제 먹어
0: 너무 맛있다 어 키가 봐유
1: 비비
0: 가봐비 봐
1: 소냐 갈게 비 나 보고 따다 제 뒤주 민두게네 키냐야 랑연 봐
0: 수신, 랑 갈 사람도 와. 랑가 키, 소냐 갈 게니, 허리베.
1: 랑 안 잘라야 갈도. 길 따고 매는 소냐 갈 게니, 그저버.
0: 수 따고 여말 수도 와. 푸 따고 말이베. 키디, 따고 태문직 비사하리. 던도 태문님 비지. 푸니 양쪽이 치기. 랑 독수 채워.
1: 나 독수 채워도 애. 지 장르 뭐 토산 채워지. 랑 닝지 윤도 채워, 용두게.
0: 이네 지단 힘부터 지친 게, 허리베.
1: 난저 탄데 키 양양 차긴 두게. 멋있네, 랑 양쪽에 되다. 키냐야 차긴 당부터 가르제 키날 초치만 용콩을 키를 가봐 유변 키를 따도 제 토그 주변 넘은 창면 모퉁 제부주변 따오 주변 니야 모퉁 제송해 아
0: 나도 넘은 승부는 아니 민이게 모퉁 제수 수신 랑가 랑시 딘데 마시는 용두게
1: 나 랑시 차부두에 용아 나 랑시 차부유 용아 간다 키는 비차
0: 수신 랑게 소냐가 가게 봐 랑게 가쉬다 나 수수가 주의 심어도 분역 시리.
1: 꽈채 샤두고.
0: 니 되게 재미. 시왕. 시왕.
1: 시왕.
0: 시왕.
1: 제.
0: 댐도.
1: 민도.
0: 또 비양 거죠. 시왕. 시왕. 니 죽어.
1: 니 뭐 죠?
0: 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望希
1: 人让屁个鱼
2: 多起
3: 肚子肚子肚子白了我们老根乖乖拉下那能用偷买的乖乖乖拿我们信的我只拿了用偷买的我乖乖才个如意的
0: 不把那个媳妇扭到把那个媳妇扭到乖乖俺们那个比好嘛是俺们那个乖乖就叫他俺家他给的可这打到起来就是穷死呢我你给提出苏花情况用对我哎呀到这次咱们无锡无锡我给情况的
1: 希望
3: 俺们来度假日上俺们来不过
1: 我
4: 开心嘛的，亚美呢？我就泡了咖啡，是同个煮的。
1: 是，我没看过这些。他中午也去。
5: 咦，

0: 자 솔라. 걔랑 키신 다시 쓰는 난 근데도. 근데 제비는 묘로 묘로 죽었다.
1: 도진시스. 걔랑 게 범대 송조. 뭐 가서 제가 주네. 네큐 주제로 쉬아.
0: 냠으란 링게오. 이내 뭐라게 링체미 이 새끼 팀 왔다.
1: 터치.

0: 하루나가
1: 哎呀，给我等一下打，对打，可这多，你怎么读的？
0: 嗯，给咱的的嗯，前面点点那学念一遍。
1: 啊，这前面点点啥用啊？这什么的，俺们点这些都随便，谈到中多是成绩，一年欧冠不赢呢，困土气。今年来下周参加一个大年双杀，俺们一点会员过上去，三五牛个点子是不是嘛事？可这多啊，饿死个！
0: 그냥 게 디쳐 장아님도 되님베
1: 인고쇼
0: 또스 차게 잠두베
1: 차게 부 채워쇼 라이 교단야디 튼치 마르베 아 머신에 라뉴 아 세초모 세초모 출루마 리스고시 낭퇴딩 서브여다
0: 용아 출루모요 디 어 나 집 차장아 녀석 같은다
1: 용아 녀즈 니슈 교시 안고
0: 하고소 가능요
1: 더비기샤
0: 토기 샬랑아
1: 아야야 죽어도 야 계속 말해 응아 탑시 응아 탑시 유다
0: 응아 그쵸
1: 에이 랑마샹 랑마샹
0: 가도네가 토기
1: 야 인다 이 편부 조시 디 조배지르 스니 딘딘 토비 예시 토비 예스는 아니 니에 봄스니 딘제강 닌제 슈드 시어시 어야 다랑 가스 니에스게 과 용과
0: 하고스 가냥 하나 중인다
1: 가스 녀아 카바디아 마둘라
0: 하고소

0: 도치. 나한테도 응아치시다. 어, 워머스고.
1: 레스.
0: 도치나.
1: 도치.
0: 시원 암라.
1: 커키기를 잔디이데.
0: 야, 겨우되다. 시엔 가요. 나디 카페 동게. 니 카페 생각하고.
1: 영아, 나리 로 카페 시고. 도치. 드리랑 드리 건재 같이 가.
0: 너는군에 머리 쓰기. 네 보문들이 샤르 이교 다녀시 재산들이 이제 권제 됨제 상상이 자녀 나타도 오금대유 세마도 저거 치자제 되저르지기
1: 님 재밌어
0: 님 정말 아용아 보고 시도 가리네 최고기
1: 샤르 서버 가봐야지
0: 갑자기 다 여시 아지 문에 채는 어 다 가스 되시 도교마당 홀로 고고 쇼는 삼치 나는 문에 남자게 니스다 시라요기 카페 좀 가보시 봐. 아니, 닝 딕딕딕스 샤유이.
1: 장이는 다가 잡어. 난 제일 희망. 다 루진 파리아가 이제 안 입듯이. 나의 오늘 재능 감자 랭기. 뒤지랑게 둘러 야고치 표현도 롱드 교제 이제 야스 땅 도시어.
0: 교르다 요리. 난 제일 보면 이 교도 다가스리. 희망이 이 교디 개체였다.
1: 워체베 장 보면 통야스 민도와.
0: 탄도 보면 로즈디 주문 로베 가시 디랑게 싱크 쇼버 난레스노 녀가 날 주마데노 로총님도 젠자 주시 나암데 토즈체 게시 시진이 셰고 삼네 문에 인가레 도아
1: 잔 삼시 토기
0: 교데시다 녀 바미딩
1: 키나니 카페
0: 도체나
1: 도체나 보지 숙제 야라
0: 보스마
1: 냠에 되비스도 되다디
0: 어 디발리 샵주 짐발라키시
1: 짐발라키 문에 잔잡스도
0: 디고쇼 제마도 바베 유튜브스베
1: 문에 닝제라 장문에 써드리샤 나 총디 샤르죠 뉴이 이내 균형 제토면서 영스마지 강블림 정다드 스탠드 문에 나 알콰르딩민도
0: 네 보면 닝이니 샤루 차비야르 가차베 균시
1: 균교토니 야고르바 소소 가브데 장토야 레라마다
0: 아 급디드니 샤루 차비야르 메튼 제메 토딘 루린 담고 주디 나 응외제 쇼티니 샤루진 다 교다스네 녜켈리메 갸갸제 응즈 장사 담피 아 나스네 딘제 임바 하코네 녜 포모 두고 딘제 등거마 스바
1: 처신다 지네 셰나 아무 근제 지네 람노 티지 수수 노브신이 던도 균형 지그리
0: 아 간다만다 보고 두고도스마다는 야니 가리미 하고마 쉬고스바야
1: 제자 죽대 아무 참무 준단전 차디도가
0: 야 준단전을 간게 의이
1: 인다
0: 인다

0: 도 많이 했지. 뭐 집체 대비야.
1: 얘 말한 쇼티지. 꽝다스 러비데. 개큰 링금이도. 지디디 이간라. 미독자디 제 여자.
0: 드네 뭐 저나. 뒤도 지규리.
1: 펜더 여마리. 옛날 계제 셰토 봐. 옛 뒤주 균도 담이노. 뭐랑게 던도 님부 다 같이 지. 나 다 봐 큰 등민도.
0: 뭐라니 그 신화로. 초신다 여마리야. 인도 계신 말이. 고좀 해 봐 자샤니. 던도 언니다. 라도 띵라 여마리야. 我 다 뒤스 뒤스 인도 인도 녀시 마셨다 누구 타마 대화를 제외해 我 뒤스 다 뭉시 뭉다 다 뭉시

0: 오리 상계 겐지 시동 중에 네 전세 조사관 샤유 상주
1: 펌이 중 오리 지켜보라 겐지 근데 시어래
0: 디가나 공시 명지 계속 접유
1: 어 겐지 근데 펌이 중 이네 네 단도 쉬고 쉬요비 네 아이케용 거 그냥 같이 쓰나 어 세다 디르베
0: Shangai yu bise.
1: Ha.
0: Yije ke jim dire. Shangai yu nyen yorbe a.
1: A mare, sedi nga yu dong a. Nye sa ma kenyi na yu a ri sam je, en nye du je. Chulo de yu xia bi.
0: Ma ge chi chi gru bu.
1: Mare, di ga gang bai bar ji dong a. Nye shu nyi ri sam je,
0: yu xia bi. Nye xiong le ga na, xiao za din de yo ma re. Nye ran di sang chi ga ge dang bai ma do. Sing je wa ge dang me ta. 可这几了，看这司机没，你让也不见谢我。第一个呢，公司没打，第二是要的，第铁杆钱不是打，他就休息，上西那边到幺妈来，退休。哼，他都，几万年兄弟干地难给，加拉了，拉不上么个的。
1: 好过死。

0: 야 미김비 너 공대 보 미부다. 너 공가 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봐 소기. 야 메니 취퇴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야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 니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 니라 팽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겔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고고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 서베카지 칭비탕 나녜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디 구요카

토강 키 동전 줄린 타 나만 타도니 샤와 추가로 추 계속 사습이 인시 동전 줄린 키 콘서로 뒤에 제부식 고도의 제의가 맞세 초도의 그 니루 매버 신도 치 진도 뒤면이 셔초키 랑기 세바차스의 동전 줄린 티네 마도의 신도 카체디 김선 师傅，是不明阿东以杀掉炸弹土表情？

샤와 추가르니 서브 토그유도 손에 지겐기 샤와의 리시 콘츠 이르두 지차네 리두의 자당토 되바타 군투 카웨 요베 리두의 자당티네 카체디 서브 마스의 동전 준신 초수 내부지 시어준이 두지기 정도 탄 뒤에 내부 체증 탄다 시어주기 기지기 전로 탐부테르 카데 쪽 기회 개야 샤와 추가를 겜부 수용원에 잠복게 조교도 가가 되잖아 다행스나 샤와 추가를 니 개자교로 창호에 슈르균 자차지 추구 양대 초야 개도 제뉴티 권주인이 유나 굉장히 잘합니다 원장 시조티 다주 치마 시조라 아메로 남 치기나 시조티 로도마 아메 뛰어나 외신 참 시체

Shekyu Tsoni, Ridue Zadan Tho, Kudo Chabashin, Chargen Darjo. Kesi, Yonga Chatsi, Shekyu Tsu, Pekaki, Chengsu, Dorun Pido. Lip Chichana, Kwanzu, Tsuji Zombie, Mozi Tezo, Sayu Kugup, Regime. Kyo Chenbu Dini, Mayu Jizole, Chubashi Riti, Dinang, Achita, Mo, Sumo. 아마 아니 달아 법에 제무제타 달아 법 매비에 제무야 찬원링 셰주키 김기 콩쇼산에 손에 제뉴 장디 날 순두 급기 장가장수의 된토 따군 치시기 당토 세링 원진 토바 괴디 디루 지신 동창타 유발레 콘츠의 탕가르 참베 세리 갸라니와 유베 콘츠 디다 문진 토바 체네 삼미로웨 지신 디다 겹도 교르시바차 데네 추츠의 시바 괴디 추니 정류랑에바르 코우베 류송 디단토 先看出吕拉当把球当先把切割天尼托干都从内切别眼中监狱写实体等亏你自己用别都别看了先点不张起说明家别看到你黄尊眼中起这么错你 아마타 케티잠네라 고고로 차라야 계신 대토니 관조 나를 쓰면 봐 쓰면 젠부초니 람루 제시시 가인스나 셔주소 깨버니 장겸 합에 팔라 셔주 모니 로지타 로치 고로바타 포니 로숨 딱다 고르기 왠야 셔주 망치외 낭니 로직 파르륜케 유유시

0: 다다 샤와 춘춘데 남아서 근데 좀에 샤와 춘춘데 링크래요나
1: 튠주기 쇼방아버니 총주인이도 칸스 칸토 샘젠시 추진이
2: 샤와 춘춘 저 다다 공나요 샤와 춘춘 저 다다 공나요 대초 뉴고요 저 문이들

0: 지코 셋에 돈이 제 제벌이 탈소 되니 자칼라소 파코 랑고도 되니 되노 싸사모코 친도데 되니 또 다른 보절에 먼저데 되니 고쇼고도 젠제지 산도 젠서 할에 비상트랭거 너네 팀에 배동아
1: 공기 샤와 추가식 최신이에 드린 샤와 님에베 공기 랑난게 차티 야시라 진혜
0: 캬 몸몸 볼에 차르기 그 상군 거래

0: 튠줍타 질이 카시에 취해베리도루 샤와 추가를 포리티니 튠줍기 최시엠베 샤와티시 그게도 샤와 추가를 나 진짜무스 샤와 코너스 대야 너 추구구나 샤와디 게니에 테라 메균시 포도 더블레과라 튠줍기 소냐라 챕시 다로 로 듀르리베 샤와티 튠줍타 냠토 바론 총조로 초와르 르네 로추 데스 로레 예르투수 샤웨 스법 토세 리그투 조시 디니 샤와 추가라 헨기네 나오 시그시시 웬양 쿠엔디네 다와 카세 카제 조웨 테튠 튠줍기 코바 양양 첸시게 튠주 김기 강보디니 샤웨 강보시 튠주기 샤웨 강바라 계지 제바타 단이 배체를 샤와로 용첩이듯이 시엔 튠주 낭토 조무지 수여배 고래 낭기 센즈테이 샤웨 군계 링기 카세수 가다다
1: 먼저 아 지셔다
0: 大陆电看你看了是在干嘛的这咋对你这一路讲对呀长安的气味学不习了小娃从最难落用罗里记得就被我解释小娃没人能给怕被错完就这面从最难落用罗丢了那边小娃听你 小娃 추가로 포리시 인신 나수 탈라 허비 웬양 코로 메균 포뇨의 겐키 카샤 겐키 차라 게더메라 지르바야 기세치더메 웬양 총순 디루 군슝키 니모 초보 유바 강식 더동 뒤죽타 중미 창미 콜라 따도치

태양 스브 미니도네 나도 파르투 나제타 동첸 나반소 지신 그 소소 림시 창장 안 켜비 람디니 샤와 추가르키 두지다니 추비시지라 람티 네모 신식 스브 미 나도이 리류 나방타 제시 네 신식니 스브 미 솜도 나비이 나제키 포타 제 람디 규티 샤와 추가르키 리류 자단 초수 조토베 디루 콘츠 가슈 체베 모즈 스유 예르투 시부 샤웨 지차라 쿠인디 코나라 뒤진 쿠인투 신의 동전 준세부 로그예 샤와 추가르 타미저 와라 샤나티 죽첸 서주로 가부 유에베 나제타 동전 준세부 송체 신의 환조의 그국 권투디예 환조의 로지 뒤시 뒤주 폐체와 니로 다시

사투 룸슈르코 시드윈 나마 카즈칸도 케비오티 니게 소자 망치웨 큐타 큐체네 초와라 르시히 콘즈 세사와타 니니에와 네보와 소 강체야 큐지 토네 베기유라 펜즈 로제타 다용 치레치 대신 나젠 리로 초와게 신베 라웨 초답 신식 담보 치신 유티 콘츠 체캉부 투즈 폐체와 계속 캐드응앙네 르신히 코니 달아퍼비 라와 포시시 코로 무리 타미저베 키수시게 유티 치와 시게세라 Lüdinki, Lazitan Jawara, Chiwa Tia, Chuzenum Dusu, Sine Pijujing Yu. Ku, Shindong Si Damne, Dongwen Su Jeje Chiwzu. Koben Diru, Jungmen Wenki, Sakdun Wenze Jung Yu. Ti Rigdun Su, Kwanzu Yueba Hakwa Che Yu. Lawa Puri Ta Muri La Sosor Wang Wei Kimza Yue La Lawa Sosor Pa La Pian Zun Sur Yue Che Jing Rang Sosor Lam Du Gyue Ti Dung Tu Mi Yong Wa Chi Gyue

공부 직지기 최종 치바 테니 대조 체제 정부 영업에 상화 티시 대조 치통업에 숑다타 로마 얘가 두부남 직도 담보로 냠도 끼여라.

개배 뒤에니 샤와 추가로 풀이 주 무제 추에는 거 조심. 티니 뒤에 추노 시시. 샤부 청매 개배 남들 수 장기 규바 변도 체매. 왠자 샤부 고바르 마도 파조로 치와매. 샤부티 다다 칼롱추 칭에 놈니 추즈랑오위 유무츠십 치시 유바타 텔레 유무 강식 파조 제조로 트리 제스바 시에토 코바라 믹스시 라바타 미징웨사 고베 제야 티야 담고 직송 체베 다니 라제 제엠베 머지시 베교 괴터메 정총 퇴베 샤베 탐진 최도 잔나 게가 토베 저와 치르 유에바 제보 토베 젠즈 치 구민 탁주 치

샤부니 로숨니 나즈 민기 기레 원장 샤부 망치와식 로초르 리드마도 파조르 치완메 원장 샤웨 고바차고나 로초르 스웬비 샤베 타동 로니 숨기 차노 규림 기고 셰규 낭토 고바체 민드 켄 찌갸 메티 셰규 낭토 로숨을 수행비 흔히 거우비 포션츠 유묘사라 자조시 지문 놈주의 티리기야 렌두타 냠주의 렌다시 지라 테니 콘조 샤부 이엔비 텐기기 시그티야시 샤와 포션티다 니급린 냠용시엔 차비 도금 겹주티 상론체덥 약쇼티를 교류해 文章看似真热气呢，他最热热的点么大就提，参前用没。天呀，真热气热气，这就是热心，看作囊中来求个热情。提得比罗庄他女婿空多的动物为决定提呢，小为过把热热，愈更热的是。 고바티 네급 내수 강점식 수입했나? 크니 고르토 마운베 쉰지바 테즈 디르네 뒤긴 고급 고시유 계시 고뱅의 수의 뒤즈 주주 초래 계치 대송슈 등의 매바 촌베 대다라 크 고베 고자야 신기 첩체 초바 촌토 샤웨 고베 고자 팀만제 사르싱 고베 코스즈베 탑즈티 다완니즘 균두치기유 코니 탑즈 트위키 판본용 캔디 인싱 다니크 다류 탑즈레 치르쉐 캡디 상로로 차르사바 게투 고급 쯔네 제규리 마디

0: 사진 숨들 정중 순급 교육이 대학교의 지능 외주 최동 11일 하스 바타 如 최조 먹부케 유진 습업 미인가도 연습마 샤다시 태양 수능 교육비 구류는 대난라 계산 지린타 코베레로 추 닌다라 추주 출하자 교육기
1: 송교크의 난기 샤와 추가하다 속자 신다 강가 긍지강리 소두바다 기다 광위장이 매엽다 단도리다게 아주 미리 통두 아니 짜니 최고야 매배 로디디스 치기야
0: 사진 숨도이 샤와 추가라라 손에 구유지 진심 뒤 탄대 파도야 중국 토가 유기 캔디엔 샤완디리 나르시 리바탕부 송접 속자기 제시 임베 토네 디다기 리교타 고자 나르시 뇽이 임바 촌통

0: 차. 차들에 돌도 주고
1: 차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존이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된 직민도라.
2: 자나고 야구치 체육이
3: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거와리 또 세감 주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수디레 링즈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은 최야 부지 링기
0: 자야 오스차샤 또 세야 초코샤라
1: 예랑 배주단야디 한리방기 텐세 사르디르다 실로리야 니메 오거리야 마모시시지다 남보리야 나쁘빵보 야부지여리
0: 한리방디 오네야오도
1: 한리방 금중땡기
4: 阿玛拉的巴蒂文字也不是老软了。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叔，米州三百五韩立方从康，邻国小兰皮杰克布洛特卡追韩立方从康。

0: 우지 숨라 러테니인비 나지티지 님도 태도 니 아마 수고하셨을럽죠 바스 초베 리진 니 잔셰오 타셰메다 바스고네 나 하고 싶도 랑게 저거 차도 때제 숨라 나로스다 뜨다치 ཉེ སམ ལ ཉེ ཞོ རང གེ ཐུ སུ ཞི དམ ད ཉེ ཉེ མདོ ཏུ ཡིན ཅི དམ ད ཁྱོ ཆི
1: ང ཐུ མེ མ རང གེ ཇུ སན ང ཏོ ཨོ རབེ ང ཐུ མེ ཐུ མེ ཐུ མེ ཐུ མེ

0: 빨라 녀치고 오늘 진짜 공구도게
1: 바베 진짜 승부민도 오늘 전에 바베라 깨부신 다 진짜다
2: 저 망치세야이 그뒤니 깨부치 보고 대어 마시
0: 지스 전년 섬시도 봐 계란 예스도 대 도전낭 마시 아무튼 유 돈달 공부시
1: 아 나나
0: 나 제가 좀 채우유 딱 가면 쇼맨다 拜拜

0: 조조 암라 저와토베 페미 전단전치 인기리 키라니 니마 크레스 지그리
1: 멍이앙게 소소 저와토베 주베마도 나야 타바라 저와토베 기주뉴미 나기겐 세무치야 테라 정우토 모랑게 나와스 기등 말이 더도 장게 모랑 페미 전단전치 달로 말이
0: 카리나
1: 토망 아래 되나 내가 요 근처 전에 포면 요와 요 말이 머신에 멍이안 태원에 준단제들이 장게 페미 준단제 배워 요 말이
0: 셰제디야 저 처음스도아
1: 네자라님도 줘야스마쇼 심마사 심마사 달롱마지시
0: 계속 말이 잘 내주시.

0: 유진, 두진을 레퍼머 체제 좀 색깔이나.
1: 어, 나래 개매자, 네 강조디.
0: 아, 신스, 아, 가망자스. 아지, 되다. 자기 수입의 샤후메 체제대 야구 시작인다. 되다.
1: 네 십대 태러. 대회 야르 당고 승비 카인스는 콘츠 초주 디테 나와 싶던기
0: 이제 자기 심어 중에 대회 더 예잘 나와 싶 하던 게 있다 아지 내 지민의 민도 없다면 인도 정말 아주 영득해
1: 마시 기랑가 고쳐 태 민도
0: 아제 고쳐 갈 태 오지 네 자자 네 바가 나 주요 원조 지기도 대화 강빈 장면 시기지 이제 시기 등을 더 랑아 가보시라요
1: 좀 그저 마시
0: 너보라 뭐 인도 시오 마시 싸워지 왕은 이리 치러 죽도 죽어 줘 영도
1: 나가 나 치러 나 이거
0: 리지 장 십지 이상 못 그래 니라 지란 다시야
2: 자네 대형의 대체교 나는 가바고르기가 좋으면 상당히 된다 자 가발리스
1: 왜 암라
3: 네 랑생고만
4: 기회가 용구유 도가 칸 레조도 랑머스 용은 용도게
1: 나 도가 칸아메
4: 对这意思都要看了没那可怕哟咱跟俺成功自己先没的你也疼多让了您姐姐刚来可是三姐请俺生过妈妈的给俺要不也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타체나 강저체네 능이기 디탕라 긴송치고삼 남군기 초외추 샹긴낭둥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요마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급급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호윤구 토낭치바 서동기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수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추치바 대탕민비애주람털와 신비애캐수야바 지조기초외 궁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리군탕 지조편디리군 롭자 맹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쪼내쿨궁탕 레군디레둔바인치 인달 니바투 대탕닥제치구 캐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류슈미바 미군나와소기네다유치 투도도면주치구 강변난기쿠유라 니달기궁치네 롱쿠르쿠치바 지비에직체당 지구라장자투시야부치바 지비에쿠공기쿠유 장자균쿵치바 쪼내쿠쿵수 군위기럭주직체당 지구직조치바 미게게 최대나 토낭치바 허치게밤 로게급 장쇼캄 라베추미 카나게급 로숨옌키 응고컵급 미베 짐치유베 미토기 똑살로체기 응고컵급교 꾸유마치구 탁바르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용기 응고컵급바탕 권내탄웨 민컵급구 让我告诉你 让先你个骗了地堂用途。

0: 함사, 키랑게 균세시와 카카시아, 공무무소.
1: 암라, 나나 키랑 잘 내숭해.
0: 예자유다.
1: 나 사산에 내숭아. 라르 르머 중에 포무디이너 테다 게메 키란자렌 다가 지바 나나 키란자 도스데르주 진주민주 수로 용구시
0: 용아, 용아, 샬로 대부치.
1: 레스 가르쳐서 나나 아마 롱라 마다
2: 몰라. 나 키랑 체인지. 탄도 비슷해서 니 되지.
1: 라이너 아마다 지그지 꺄르시야. 하디 그런 아우 시부지요리. 니니 세러 디니모 라니무 꺄코버지. 아메 방가드 제요니 람바르게 바티기 예스기. 제라 냐스시에 비시 포부 첨부 칸세스 랑게 팅그두게 아
2: 你话真个嘞，都对我不满家是不？妈啦你！
1: 切，热热热，答应了俺姐姐，过梦多啊！
2: 妈啦，巴尔的作业，托尼去的民都。
1: 俺们让爹么穷哎。
3: 老婆，老婆。rāngāi tūlō ngē tī tē xāxia khārshikā ngā rā sūsui kuñ tū rūpē. Ngā tāng kīpa xū jē tī tē shī, kuñ tū yā mīntū. Gyōz ngā yō rō jitā. Mō wāñchīng!

0: 뭐야? 마부 열심히
1: 보다 아니 보다. 왜 보다? 그냥 한 명 잡혀 봐. 줘. 마 퇴시다. 나. 나님도 마셔다. 간난가. 원래난다. 얘라 찬스게 몇 미트 제 좀 해. 미트 제 좀 해. 더도 걸 템도 키치지. 속이 샤. 무티마나네 편도 예마시. 나 미스데 더달레 무도. 미셴나나마 두미. 메스지 메스지 스탄더로크 젤리어레. 니엘 찬스게 아퍼즈샤. 랍드 튜엔스 니셰 초레. 예싱그유. 더달레 그 나쿄브소 자 키랑 투티 워마시. 너니 지만데 총아 야고시게지. 사야다 두야. 키랑 띵미. 용아. 기스티랑게 시에브 봐. 지마 찬스게 뒤. 나 핑지에 대야매. 기나 아무나고 조심 살아. 아직 게임 챵스기도 간고 시대에서 가서 내가 가게 안 무수기.
2: 왜 원신 개요 마시 지망에 집부 팀제 장치 딘디 토기 디지 시시 보면 차비 세죠.
3: 디지배
4: 같이다. 디 nga da rang po la ji da po la ti le si po ken je mi do rang pa ra chik ta do rang da rang a me pa ri do ko ba do
3: de
4: o ti ri ti ri ta ge ji rang de da
3: ma la a me ti di to lo ning je ji ma kwa ya kri na
4: rang mo la gi na ti di cha kin ya ho yo ma ji

0: 아무랑아 로용이
1: 잔래오 파면 채우유스도 얘니 과진 봐
0: 로부지게가 세기 칠치미
1: 로부에 부레 범제
0: 얘 쉬미네 키랑가 워킹마시
1: 잔게 마시는 게 과신 그래
0: 워시제 니셀레 치무소 지주민주도 세비
1: 미디 뭐지 인지 개사부든 저 땅도 두스다드네 약치레미도 얘양 통주고
0: 마치 키랑게 씨니메 봐 돈도 간주네 치지
1: 랑게가 랑구토네 장구시에도 시음도 더기유
0: 니키라 장구시바 차세네 키랑게 가면 다 송구르바
1: 키니 가래 좋아인 봐 미디 가르치니야제
0: 지다 로부이
1: 도스터드네 일로 순대 지레빈도 니샤르 시오 한다 규다 자동 고고다니 망고였다. 습소 치모도.
0: 미리 나나 치료지.
1: 나나 치료에.
0: 너 친데 말이 공부도게.
1: 민을 갈사.
0: 려져서. 토이 치금민도나. 나나 끈지다 용도게.
1: 장가 넘주대 직도다. 신이스 치입다가 탄도. 배틀랑을 쉬어

0: 다와디 치격 뒤팀 나로 군요 요리 사마르다
1: 예멍 시디간라 섬주 사부더즈 카네 체이
0: 이네 초 요그 삼초 개바스민도
1: 치저 장게 때마 사고네 츠다 제비나 게마 히베스로 심드게
0: 또 스텝다가 하고기 상우다문도 이네 계산 켜는 매베 좀도와 예
1: 개주마지 야우마 조네 양가 체규리 nga tak ta sam sap chuk chu
0: ni si na ni ran lo
1: chi zha ran qin ji ba nga guo zu yu

0: 야, 남탄수, 샘킵 신수. 내조가 최저, 김도 갑자기.
1: 내조가 최. 내체나 나라 탄다. 뽕만자시는시. 캐릭터를 치. 검은 당구도 빼면서 시도.

0: 있어.
1: 나디아스다. 빨리 영식입시야. 나저샤. 오늘 빨리야 가비베. 니에디네라 게 빠르게알라. 가비유스야 카야미로 숨기.
2: 정말사. 라리아 고조티르 주샤. 니에 보모저 와 제바 차상게. 빠르게 고유 동도 최고야. 아유.
1: 시시. 예시. 보모 몽구지게 랑 톰텐다 후디. 데스 유브다. 왜 몽구 두성그리 시바? 아,
2: 뭘 걸세나. 쳐스게 두야. 니에 데비나. 장다 셈부 퉁부지 태국이. 셈부 퉁부지 말아 바차샤게 셈로 두다니 세네 요아요.
1: 쳔나. 장 삼단다 띠엘. 믹시 카르제아.
2: 나에. 나교 펩시. 이네 나지도 된배 뭐부 통통배 미시. 장셈 쇼브제 미치엽시. 장리 요청이 미스텐데 통시. 이지. 장게 수수수 소칼레 호텔에 소마시.
3: 야메나 장게 섬리 호스탄제 나다 그렇지다

0: 喂，陈大哥，有事的。瑞梦是你给阿扎拉几个？我才几岁？你瑞梦是你给阿扎拉的这，我姓梅。
1: 瑞梦是你的几多？
0: 妈的，瑞梦是你给阿扎拉几个？太穷查在看了，出租车能走了，对对吧？卡巴送去了，是给别人才意思了，不行。
1: 瑞梦是叫给阿扎拉的，这大姐你阿妈一个人。
0: 啊嘞，大姐的阿扎拉瑞梦也不是。
1: 怎么啥？你阿妈个天差不离地的几个人？听我念个罗，矿业多这么多，我东看那建筑是不是？怎么啥？吃的我中意的。
0: 喂喂喂，阿来古达，阿家门那个我养的这青鸡鱼呢，老个前辈阿家来去推举的。
1: 你这小娃阿鱼。
2: 就是多的。
0: 哦，来是来是。
1: 陈木多是路啊？
0: 嗯，没好没好，出差不动的也过去，我出差不动也搞不远。哦，到大城。阿杰啦，第二名将爷，第一杠里年开房子的是米源，今晚可多我参加片大事，已经突然难忘些。
2: 三不三通没多，人家年没写的出来是的。
1: 开房有谁？
2: 庄三干的有。第七三南三七三不三通没多。
0: 阿杰啦，徐哥你，徐哥干了把老师请教。
2: 顶这都搞清嘛是，叫我叫我，去是的，你没事的。让台军长在看做你嘛是呗。
0: 啊，台军长在看的俺做公司联合记者。阿杰啦。我那以前那就拿了停车上了，其他谁的从头找来的钱，天里缺那么多。
2: 嗯，俺做以前只当个来没去的，看不得脸圆儿大，人能信，看不出这那带也快有人。
0: 哦，停车嘛是停车嘛是，阿杰啦，其他停车没送的，其他个新房的，你也别来其他个了吧，爹出去点别从那是这个，等我到俺兄弟，俺做那钱不是给要嘛是。跟着你阿们来其他大车子，爹读书去，别个读书去，我也最不干活的人，出去点别从哪兄弟。
2: 让他们你看几年这？
0: 啊，你把那个公司人要这，他在其他的旁边闽江地干个公司的这，你阿们来，你阿们来，俺陆军住的永嘉厂不是？
2: 嗯，但是别那做过小嘛是？以前给你肯这是我先不是干若肯这是恰不是
0: 阿杰啦阿杰啦既然给另外一句语
2: 我最退肉没得做能命我最切切我先叫讲什么到来三天这要嘛是
0: 等我头以前的你真叫我信不信？你们这奶奶这时间，你老爷的，以前的我明天的上，奶奶送给我家钱多，我真该来去。
2: 不然阿家孙子，你给周末偶有些不通对我嘛是，给你救济一下。
0: 年轻的，既然给以前了，是没有个断绝，所愿要是他拿下。
2: 是的，年轻的他把所愿钱钱多。我呢，干的是啥也不易。让姐姐小廖廖通知起来是的，那个大瓜通呀的这起。
0: 阿杰啦，有钱啦，我出差多也好用，出城我养是冻皮的，是我女不要钱，出差不动的也好些。
2: 让老客接应吧，俺们俩床边去了，把那个杨家菜不是呗。等到中午打中午鱼呗，去哪做？
1: 你让等到去东四路个，俺们来吃去个。
2: 我同没。
0: 啊，已经。我嘛是，你让我阿家来给俺舅妈洗了身身边，叔叔婆婆没打，可好这个事？不对，那就先到吃我了吧。
2: 叔叔叔叔，真真的谢谢阿姨。
0: 阿家啦，我过送老的金脚印。
2: 啊嘞，已经来老几个见吧，送就是吧。
0: 嗯嗯。
2: 这不蛮多啊。
0: 哈 kiranga deur tamba thosena lap thun je lo dikena la kungsi chong li ya thona sha je de su su mi ge ge thunda la na wa dang ai mchu mi yu si la lo de ge sle sa sha
2: bu bu si ne de lo de ge sle ne nang da yo ma ji
0: ngan jun nang ge le ho zo di di thang ri ge le ho ni guo shi pe sha sha na te jun chak ze lun ju kha nye ge nang ge le ho ni ya la gen ki gyu nye ba la ge chi ge ge le ho ni ya gen ki guo shi a nye ba la yin kya chung su gyum chi 이네 부근 암도 요마시
2: 디야 혹시
1: 타크샤부 다 듣수 가시 조선 슬림블이 쉽시다 샤 어 감사 감사 지지 나이 녀어 단도 조선 담니 딱제 쇼 삼주 도와 집에 세부 죽지라 링내 줄지 체샤 제 녀도 숨기 계주 다샤 디가 제 링내 줄지 이나 가라 오케라 어 용아 레스 돈도 지유 어 도와 집에 세부 니슈 뒤라 직도 갸다 고주 고추 다샤 알레 용아 용아 레스 레스 어 레스 케미도 케미도 터잖아 나래 딱제 세죠 레스 칼라 오케이 잔디데 경을 강고 주 풀니다 강고 시주 봐 직도 야 고추고 추다샤 잔 강고 쓰기 요리 다이 룸게 깨봐 왜 리리리 냥아래 이덴 카디 토소단 용구 집에

0: 세배 미치게 저와디 서브당가 조고기 디다 퇴초 집에 되어가 샤무 오촘라고 그제 메신도 치고기
1: 알레 샴교 쪼르베 진이 催라 나퍼스 보고 님도 된디도 희락이 긴마리 니 해보고 장제 베사샤
0: 디샤 디샤 량마 제는 라교 용도괴 님은 소면 사오지 그 뒤줄이 저저지가 교
2: 교저 무디제 제는 예라고 나 남자 그제 쇼제
3: 량마 녀칭 샤후 메가 남자데 균데 능시리샤 生意
4: 做出风来也，俺就对俺看了谁家用心，那次现在看面皮呢，你要管他兄弟主把气球。嗯，
3: 用
4: 啊，
3: 监督先看皮的。小茹，看啥？年明李金是伊，我妈做白天那还是月皮呢，俺也是这个小。呀，这啊，这一起。
2: 看车子，给这要借水啊！
4: 慢着，慢着，啊，这样，俺们这给咱，听这车子。
3: 没时间了，我就那么来咱，你们过去走几年去，我上去给你，都是得对，
4: 看过车下。小茹，你俩对俺看打个酒，看这得啊，杨啊，
3: 中，
4: 杨啊，
3: 小。
4: 是的，小茹。嗯，你也同给让哥哥吃一顿粥，对俺还给吃不卡些。俺做吃不着，从你吃不是。现在同我到吃不蒙古的，你们来吃不吃的？上街裤子大着我忙死去。杨啊，嗯，我就吃是啥？来他妈的，姐，你要借钱去。他那让给写的偷偷没不吃下，要我许多给你的，俺们来吃不吃？俺穷的吃不消，同我到让他找不多。
3: 一年没让着那点不需要谁，没钱没钱的，那我就等不得。啊，我那是呗，穷苦的这有着，钱呢，他那肯定吃也呢。
4: 我让他的，从来给不起给这点没着，常过些那个你，给人我着吃不就？
3: 嗯，小茹，多少那个你们都看拉撒着，你看拉当过啊？姐，出门说啊，今天催了俺俺给等给俺住给你的，姐，拜拜。
5: 老板换了个这一估计，新旧行业我就那么做，我就这些事，他都当那些，这些叫你联系不着。
6: 现实。

0: 하디 님이 차사샤 피지 다이미도 폐지 맵스 옆자
1: 이기 말해
2: 수인바 수인바 잔디 제가 요바
1: 잔 제가 요비 뭐지 잔가 리미 그래
2: 개 충신의 용두에 개 충신의 용두야
1: 잔게 가드 근데 집자
2: 가리카
1: 이두카 잘라뇨 아르도 배주 다야미도 가 배주 매수 디제 신유베 잠시 잔가 잡수 요와시비다
2: 샥티 데첩살아 잔가 우 그저 스토쿠 유메니에 세슈 싱그르다 가디 니에르 용두게 Nyeming wo lu yorda.
1: Nga.
2: Nga luk lu ilki worda. Zhangge nga chala khari yubne nyeng ui pechotan gorda. Tundu, chimzube rana kaba le chungye. Gyoz zhulu nye jie. Nga tsan gengri.
1: Gibdao shubzi. Nga mutu me da. Ngunne mutu me.
2: Zhangge mutu ma chebi yine. Nga tibzi yida. Amla.
1: Si. Amla.
3: Si ta le jido. Kirani de ge chi xie jie de ya shu.
1: Ya yong jie xie nu mo zhong. Kiran ge nie zhu ru sam chu. Kirani ngu xin me be la.
3: Nie me. Dak da ji da le nie ran chi cai guo sam de yu. De da. Ti xia wan qi nie de de za. Kirani nang da me ba.
2: Amla ni nga sui nang du ge.
1: Ngi nang da me. Si da. Cham da ju yin amla.
3: Qian de de bi ya, de bi ya.
2: Amla, nie shuo le kala ngap de ling ga xi.
3: Yo.
2: Qian gu ni shi a.
1: Yo. Amla, jin ma cha le ni xie ba qiu bi shu a.
3: Yo.
2: Yo ma pe qiu da.
1: Nie ran gu de yu da.
2: Si na gu wan du. Qiu qiu qiu, qiu qiu. Si shuo le xie chou shi. Si. Qiu xi da.
1: Qiu qiu shi.
2: Yo, ni ka che ro. 然后你过年试一下 多次不多年阿姆拉的 那时候你有生意差不多三周一 狂给给你一个好事的
1: 我能够呢阿姆拉的 写了写不得啊 写不得了我呢打了写写了写给
2: 你的英国球 没给他了中国是吧 别压着穷年着啥 喂喂 卡拉的你来我记得给啊是吧
1: 你来我记得
2: 前头我这种 我你来我记得一
1: 多少呢
2: 当然叫死狗的 叫死狗的
1: 老婆 老婆 当年让阿姆拉的 계지하고 제자랑 내가 같이 쇼다고 나로로
2: 나래서
4: 나래 좀 왔다가 연배
1: 어
4: 선주를 안 드는 게
1: 가봐 줘래
4: 장가지 컨제 로스 좀 커베 로쪽이 좀 들으시야 네 아직 안 줬으니 안 드는 게
1: 어 알레 된다 되게 신죠 어 되게 되게 제가 먼저
4: 제가 형아 시고
1: 들어 요요요 어요

0: 간 나서
1: 치부디 될 신의 로게제 직수신 거래 마제
0: 암라 단도 곧 체가 심 줄이샤
1: 기라니 저제쇼
0: 예 디고는 녀시라는 거 두고 단도 놀라 마티야 카리나
1: 딩은 나나 저와제 단도 양 장저와제 디 딘제운에 기니 진주니가 저와제 딘제 간다가 로테부 켜는민도
0: 녀신 켐민도
1: 단도랑 코발레 나와등민도가
0: 마시 군용을 스트뉴 매봐 마셀려 저기 나 나나가 아자 리스 저와 치매자 데카로시
1: 다리 주고 녀 칼녀다 제만의 수체내 녀 주도 제만요
0: 티주 능 면슬라 나 이칭민도 암라 키라니 얀네스 헤셈 주가
1: 나나가 세야라 려저 치겔 조녀리사 계시키라니 모두 직비이나 란타린 조가 치그르바 란지고 다른 거 치이나 알로이 데미도
0: 키랑교 공부시야 타지 다치시 암라 다는 거 20제 님은 하실래 치매바 키라디
1: 제자제 다도 교정 고 치매자 저아제네 제대부리
0: 암라 나 지금 시민은 그냥 야 정말 좀 공부도 해. 토띠는 나. 나 지금 좀 말이라. 기회 려전도 좀 말이. 용도 해라.
1: 쟤는 안 깨 나. 지금 마치 몇 개를 구해.
0: 네 지금 마치 몇 개를 줘. 남이야 캐라님도 돼. 개를 줘. 나 이제 나나 용두게 나 선이 좀 유튜브 봐 줘요
1: 봐 줘요
0: 지촌 줘요
1: 네 도서 좀 봐 줘요
0: 나 내 도서 좀 봐
1: 라니엘 소우치 줘요
0: 어 레스 그냥 가서 공예수 또 공부 마시야
1: 어
0: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0: 아자라 공개매지 드링이 된다 뒤 괜찮음 하규 얘기랑 켈리죠 머신에 발라 지겔 요르데 마르게 나르 자샤 두고 있어 이진가니 지겔 내도 자원의 지금에
1: 문에 에
0: 문에 이 투이 마치는 게 켈리 익스트죠
2: 같이 야 그래 너니 가로 죽고 왔다 가봐 좀 뒤에 내 너니가 타진 타지버
1: 미스 샤오레오의 켈리네 라인지 지겔 주인세야 카제 지미지가 된제 저우두고에
2: 가봐 좀 매디 개침 하지 개치시 디디네 타링 사사 저거 승비
3: 섬라 고제테 만나 아 아차게 된제 쓰고 마시 다스카 대비셔 샤브지 네 아차 교무 여러와 개설료 통 마시 중군에 제대로 여 말다
0: 지지지 이진은이 자세 사야를 갑실 하여 마세 정결에 샤신실 하여 아자라 둘 때문에 아니 수제 좀 마시
1: 용아 Tiring tuk dadi Nye rang le ma nye kaya che Kozu te sha yung duge Xiao Liu
0: Lo
1: Ya ju a Rang yi ka le ka su Da nye su ge ba ju
0: Le sa cha la, che le nga nye ju ki
1: Ya ju
0: Yijin Sengi nye rang da yung

0: amla nye pas nye ca chiru nye mewa pa tsuli kyeo amla amla chabdi nye chiri amla amla chibu sui da amla
1: ཁྱི
2: Anle, Yong, you're lam san li yu. Ajia, ni xue xue men da, te ri wun de tie cha da qu xia, po me li wun na xin ge gua zhu ye yue shui a.
3: Da ran a ma xue da, nga re, ge bu ge ni er chi gi.
2: Nia jia ran xie ne, sim ne su mun du. Sam liao jie dong da, ji ma yi jin da, ke zhe xi zi yue.
3: Ke zhe jie gu me xie ma song. Tantang a ama chung chu de le ya chik min tu.
2: Ya ma chen ma ri, ya ma chen min kar su ki ri, sim na jia ran yu bai ta ri.
3: Ke che ma chung a,
2: de ki su
3: da, de ki su, chung du ne che nye su gu ya su
2: ba. Jis, jia ran ma nye che hu che du da gu yu ma ki, che zan tantang nye ba gu su mun tu ge. Ba gu su ke bada si ran me. Jia, jia ran shang hai li bai ji le.
3: 已经起来你们你送了卡住这个卡住给餐的你刚给俺卡把给用的我是连忙给俺请你卡把里弄俺卡来洗了都你请你已经起来你你们都穿一件的滚多洗当过的提着钱已经给不用的了而且让你弄钱能吗这这吗这我爱玩钱的那哪能行请你丢给要我可在金州能洗的一年跟这儿去过那些吗送
2: 可对你那俺人心里三百给这的马上我生对谁给谁给那了卡住小主意哎永啊而且让个四岁那天还还钱的不是你钱的不算用去的别的心嘛对不对轮你要有的一起个月才取得钱嘛的永啊今晚那聊着哭你团大取得钱没团大的就我嘛的团多一斤
4: 그도 니그유다 그도 칼라스유와 수다 칼라스야다 그도 로용구유 톤도 님니와 그도 렁그유다 대상치도 정말라 깨제 최고 말이
3: 근지도를 주도 마체나 나 상하리 용자 가져오래
4: 아제 잔 주도 사다 주기 문에이 아제 티리체 리지 우단 토마리 부겐르나 수수케경 그 쿠류거리 티제 주도 체나 미랑시오 님지 키라니 아무다 보면 좋아데 야우제 근근 체통마다 야 디소다
2: 자, 퇴다디 예한 년용도에 만족 근데 시선 대처래.
3: 용아, 주도 진짜 많아. 가르친 대우 내지.
2: 어, 이제 장상 할 리제 고가 좋아 좋아 아유.
3: 맞죠.
2: 님지가 공사 레이뉴스키스나 니아제 장치로了 사가토가 진짜가 치우.
3: 욕수 욕수 욕수, 라닌다 좋아 요소와.
5: 俺让孙不苏没苏姐阿姆拉是啥有个年轻过的气势的俺拿把阿姆拉给谁的用嘛是这个滑下雨这个皮个雨可立起的可立鬼有过雨有过呀你也上个脸啊有你也投了广告器有
2: 阿姆拉
6: 哦伢上还累的吧
5: 天山肯这多
2: 那能大面求求给你个这月天年的节节去对最穷的俺八十多次故事啊嗯对的你也给让你了你也那没多米的你记不懂啊
5: 阿姐阿姆拉对于没到的你也有干了小个月嘛是呗
2: 得力的现在我们去不得这天上四岁初二那边
7: 应当俺这四岁初辈不一然给还胡嘛的天山你们差大去没到别的
2: 你们炸住的前三处不会的
3: 完全没变你家广播学姐俺们来去让你们都有事多
1: 没人给同我看做老赵的总队这些事
3: 广大总队员呢谈到我的亲属
4: 阿姐呢老赵总队员呢其实点点土路你还请不着
3: 啊是他可是不完全乐给俺们多
1: 俺们来没到祖国小姐跑我们那啊
2: 天明度我能大面让落对不起
1: 呀你的裙子可不多
4: 请你要休息啊阿姆拉请你要休息啊
1: 可是
2: 他对待给我钱别的去主意
1: 哦呀那腿大面呢我可把鞋给你拿
4: This
3: 啊其他可是不晚清是你的第一呢两个月对的你也开始要有嘛是但他两个面对拿了也会这么对不起
4: 啊这是阿姐心这穷嘛的叔叔朋友心这差你阿姐心这起的你来叔叔心这多起叔叔叔的也会这岁
3: 当然老有这是让个谢不得做你也心里下雨你也能也心里下当没这可立顿了
4: 我也没话姐
3: 开心嘛是
5: 啊老板黄啦
6: 哦你让给当姐留下去杨家长了这一直顾自己
5: 老板黄啦去让给我问就给我就拿手你这个送给别
6: 今天不是就行就刚去呢让给三百钱给你是他给教育的
5: 给他偷点哪你也是拿车这些子啊老板黄啦第二件作品
6: 等你明来给我切咋说等到三天当姐三家顿时给你的素一面让给先到好不吧

0: 보시. 원시, 라도스고 아. 원시, 야. 그 자비. 자다 자주시. 뭐.
1: 신경 안 쓴 거지 아시지 주게. 고미도 교.
0: 노보. 다다시 让 阿拉通在阿拉通别接了，整组路别就是通过谁，到时候俺也说话行不？那么在意。

0: 감사.
1: 감사.
0: 키라. 나이 토딩아 대유. 나 땡기 로케 대유. 미르 세스 토주. 더비안데 아차라게 차라 나지 미티스.
2: 장모 총부 김제로 봐. 로고 체드치. 이네디 디람바기 교.
0: 김메 김메. 아차라 땡아 레스메 순지 인 디시나다. 나 두긴다. 바이바이.
2: 前手设计啊！
0: 谢谢，再来修啊，拜拜。阿们两个吃饭了，徐斌。
2: 哦。
0: 前叔叔能打米多啊？俺没时间打，就是打。
2: 我开车嘛，中。等给老干那呢，给不挑个几个，跑么子了？安逸些个子，若不买钱，肯真是。
0: 妈的，阿拉么个东江米，肯定连钱都有的，两个还走。
2: 等给打打，那边拿了修皮伢的有，龙兰街过地干的。邓所起徐斌，
0: 就提前买了徐斌噻。
2: 哦，可是咱俩几步就没过了去呢，没人恐怕再偷噻。
0: 你别抢我了，俺们俩了，得别给不让你抢个是这个，用的。
2: 下着去，下着去，
0: 下着去。过来看那个啥干嘛？
2: 哦，你看那索隆啥嘛穷？
0: 你看俺们那多米西的。哦，俺们那个必须谁多。
2: 哦，第三说那拿起你的小三说话什么去？
0: 我觉着我去两个随便比赛么去，我拿你的去的。
2: 嗯，这个人随便能送给随便。
0: 你做个？
2: 让给做个哎，做是他偷着呗。
0: 你哦，
2: 你来年前，必须马龙着的都是颗粒颗粒珠珠当过的，才叫给马起啦，听这钱呢够罗马的。
0: 安的。

나위 소차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드밤 짐바라치 양느 김왕 예스와라치 니가라 소위에 민남기 소자 탐지 人穷康里 충신 장부송기 고궁리 지린치류 세고라라 준비 我在这一边儿记。

0: 답지에니 바구기 구급 덤지지기
1: 다그시 호주 난크 정일 다사마사 유배가라 장제시 하도 로교 유자 하버차사 주기 나주 고시지 탁주 먹듭 전투고 말씀 보시 나주 다다 고 나주 능주 집에 구급디 배지 없다
0: 멋지주라 那山西省军列界逻辑器山西甘肃宁夏特区仓马主牛月那这三年山家起米呢马这西安的兰州给兰州不多去长了卡最新的第四个山家县民牛牛大出道主力广播局四部车最不不算杂攻击学呢出道有马些和胡宗亚了顶座军美的俺军美月你会先去第四名界贵峰军那边的攻守三十九呢那昨天的没得不够不容易
2: 中央给观众忘记三张占地空路买不着没多大哥是俺最让给观众们把空路买不开马是吧哈哈哈哈各地队俺是工作堂规工作你打工作这边工作你给做过去就打建筑工作你吧俺是开会没收益就是他们这些呢没什么也是要住永啊老婆听给让给胡总拿到建设银子的多让给我打建筑奖金是 俺最让俺的感谢你特别是呢俺总归我是绝对要死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0: 我不得啊，急救，陕西抢救队友。
1: 민간 안중근의 개치시연이 쌤임금에와 둔줄 숭류의 부리
2: 민에 마툰대파 하장사 차부엽다 호마 뒤규 멀터 배드 주매백칼 나대리 조선사 견우 고수용미도
1: 라마마기 직접 접수원이 손사 랑게 빠춤 민무하다 고타 로중에 콜라 랑제다 삽두신 얘기 라도 공제당기 자담이 지키니 중국 공제당 운이버 캡차치브리 튜티네소 나라지 공제링로 차차치도 레키피브리 데스미 로중에 링라 나조로 튜 창례 디에와 베즈응글은 비토르 큐브리 게가톰네자 판과라네자 창마 즈구슈린 요시 제자 나라지 미위베 게셈바 삼벌히젠 창마 토르고리
2: 장게 창고 창샤시스

0: 정주민이요. 람산 난지를 따르고 오지, 콘조. 추다 주리 고슬럽.
1: 봄빌라, 나저 따르만 구비디. 달래, 큰 구니미도.
0: 달래 마저는 양갸구.
1: 렛스!
2: 머지하이 다 먹도록 참 샤브리. 이는 안저 먹도록 띄워디. 고마 뛰기도지. 근데지, 머지상외라, 고마라, 팔굴치고보다. 저우다랑 레탄디에 내버리신다. 님보드 저시 카스 딘유. 마준보다. 관자보 다가는 저 도장보 제 카스미 점마진이 고마기 문주 먹고 지저시 숨보다 고든바 좀지
3: 이내 자우 장가 삼주 세베 름디니 뒹기 지구유메 시다 주야 요마시 라바도 후주난 그 먹불라 장제시게 진아 가마니 유시루와 공디 제유자 나주 중을 쏟아지고 없이 나주 가바 유메 하고 대버시 계생 안주 점마지 부통비나 된대 나가 거제 중시
4: 어 먹지 허루게 야오시스 이내 먹지 더워 제시 나주 규모 망주 령고시 계시 저 원가 저 거기 나 주위나 고조 동디 잡았다 오시다 김이 나라 저 덥시 다지 고조 규모 령고시 고조 마주 가미 이베 사지 유메 다 오르다
2: 주양 다 나라 국민당 먹불라 단다마갸다 고조 라토고 유로 회사 나주 뉴스 제변 내 주다 메세사네 호바시나 뭐유 내 주임보다 주토스 고조 덥제 미없다 동주미 봐 주마마 고추샤
5: 前 我最空最先进的配件你会说怕贵钱不是空说能追点表情要买的呗一年我说忙说点表情第二咋为哪个咋玩的
0: 可用的没不买交换了马家这些过四十要是一年我说给不交个相对金属今年面子马的很这是给不了
3: 陕西前几年没新年没得用我打我说恐怖有白卡了我就我说忙过去恐怕给撞死前三三年三年旅游交没多
0: 他在俺这打工啊，怕了，讲的可再多。
3: 讲大哥，你们经验是多呀多。谈的俺这面上钱的别干了，看这几块钱的三张，又有些女么穷，起来就花点不能去的下。
0: 也有嘛钱别值不值？恐怕又就差干了，忙走路这些钱不算账，能就些你个嘛的。一年没对他的东西提前点名呢。俺俺做起来的个，我那多些天都看不起。全大的让给元气姐，杨家南京的大姑，天下奥运站去了，你们就去。
1: Let's。
2: 俺最白骂了，都会打通知广播员呢。共产党个没办了，三个月你怎么这边啊？人你个去拿了军资钱呢？去拿也没地位，问过要人，你能不当不赢？马家团大了，说随他就去。
1: Let's。小浩，马布拉，马布拉，旅游局小姐，全部通知。
3: 谁去当那了出员呢？警通局的。
6: 没，
7: 出门，
6: 出门，出的的，
3: 出。你来呀，小姐，我得登记去。
8: 你要啥修？你要啥修？马布拉。
9: 哦，我去你就，对的，咋过去都。
3: 你就是。
9: 好了，
3: 马布拉，我们再登记去。哎，他去的可累，
10: 去的中央民众，来的快点来些。
11: 喂喂喂，出门多，西边打。
9: 突破去西边去的，攻击点对面。不是，
3: 我到通关去打三塔救援，蒙古入境线，部队顶进去。
9: 你啥叫？我院长讲了，咱俩都是教师。
0: 所以他就急死，你他就前头那杨国家过去打打你，努力过生日呗。啊操！呸！
5: 爷那个年跑了，有我钱不住个月生，也去寻侬忙少个，解决为难的，忙做让我给偷走出，解决你头个兄弟。天天天天俺那做，寻侬来天看那边规矩天了，吹都是难的。
9: 嗯，明儿上这当那工序得做也不大，寻侬忙过。俺最尊重那小舅是我端辈，听这兄弟呢，俺最是我个怜悯人心，永远些东西。
0: 你那样俺最没有你，选择体外忙啊，俺最如果俺那最个最领袖是。
7: 米桑嘛，活到顶这面子，俺最拿选有些，让这当拿选举让我蹲下的，这里对没的，听过吗是？哦，如果个切多，俺最拿选所谓来个有我多斯坦的马尾没吧？年前呢有我多斯坦没吧？天来到你在外头呢拿选所谓珍珠，哪怕有我当你，说不定你家亲忙少个当面吧，忙少挣钱个珍珠去吃不起。
11: 也许许诺那如果明日投票进入难度收入区呢，人家准备的，满足让俺们家去许诺为了最领取住的，明天该满足集团结可不切到百分千万单位名义的三年老大去就是。主席，既然公司的突击进步现象，过小强了。
2: 嗯。
11: 你下三年看了西吉区的许诺老们如果通过伙伴参加，通通老们看几个南极人。
12: 日续不要用制度。
2: 没事情呢。
12: 许诺老们的几个跟进命令，一年任意的，坚持别的车厢。让共产主义，让共产主义，让共产主义，让共产主义，让共产主义，让共产主义，让共产主义，让共产主义。
9: 明儿如果天气雪水，我最马送娘们从前边，如果切都是吧。天天明月前不得，叫俺们前边我这吃紧我，俺是团长做我是不是？俺是打老蒋春梅头的妹吧。假期许诺错，俺是告诉小哥去。哎，春梅哥是现在，这样子话给大家听，国民党给，你叫的春梅去与三家戏剧部接下，当我。
0: 苏爱萨控上上难求吧，你把妈妈命都救了，娘们这么苦的恐怕个逃不脱的狗狗。送吧，中共团民，国民促进了小瞧吧。是吧？天天来送西北村民小狗，推送送，控制团到俺香港的广州了村民那点长下，香港主要的人民也算啥下。
7: 呵，村民的七巧不是，一年头嘛，控制国民党给妈妈个日过了不，刚过七九年不得。
6: 一般都空军参下个只，叫你个呢，他与三空电送钱呢，推门阿姐，准备去的有的。屯山的个空军木团前边呢，让我们公司的锤头车个出车有些，一年头嘛电价了三千五的。
13: 嗯，累死。
6: 麻烦了。
13: 耶。
6: 麻烦了，俺出货那个，咋不是他们俩出货去吧？
13: 休息休息，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

0: 어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이 네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서 싸버도와 돼. 얘 티레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돼. 별 체념도와 돼. 대신다. 돼. 이네야 수업도 돼 직신다.
1: 그때 난 저의 한국이.
2: 真书堂, 你这次没 집에치고, 真书堂能 대신月, 정규영기 내년제유계조, 내총가도 편명 이미 비주당, 내년제 다경치적배, 내년제유계조 안망로, 내년제기 내둔기 업징무미대와다, 영무미다와, 내수야구미티바소래, 집에차로다 롭종라 슈긴티바마세, 미남기 내게 뉴제마로조와다, 연구주제내 법인 양가토로주세, 내년제유나 真书堂라 편당, 개용기 무지성다총가이배, 연수유, 사용월수 나쿠 데루시베 손남툴라 읍징읍디 전수당기 샘사기 저와주군라 디당치 유주당 미주 나주 샹랑소비 주터마위 송가두 피미 이밍안 배주제나 초라 단도 바야 바윤산 징수당 중매금주진해줘 미장라 세시유베 문라림나 문라부유인 퇴주 탐지기 니에 송가두 피미 루트당 이밍안 연바당 배주난초 사내 하수종기 링고샤람 파고송종기 이담 가방자 내고제 구지 주지응안 안니추
3: 新的女刚培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 那自己去洗，自行给凝聚立住别，明确的我给冷脚特别冷几过年，明确的我给三万几过年，明确的我给巨人狼，他家没过的汤，那我老婆都没被他呢，小军刚要明白，眼泪上头，军统也没你这汤，铁外人心气也没你了，偏不远，巨人用了些许月别，些许不起了，给连月，可把昂着，来我也估计，出松姑姑，古出松三年。
4: 拉斯娘陈朗富康面面对部三百卡住，青皮糖那年地糖地呢是个是那么菜地块卡住，青皮糖那年面在冲康，老个冲给儿童去，管不啷，老个路穷糖不要卡住，青皮面在冲康。哎呀，张阿吉嫂，这得来多少多住个？张阿弟是给把开药买的，让婆罗亲戚的买的，喊你放的白就是当的，爹拿个就是做呢，人穷个面子里。
5: 车站炸裂卷起面头啦！
4: 张大姑也不去吃鱼，叔叔这蒙牛的代价，韩立芳陪去打的这个人，都是个张姐，婆婆打，叔叔这蒙古人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打，俺的就先打呢，所以也不去领给。这要我是啥啥，都是要做苦啥了。你让了陪去打，韩立芳给吞下三百的人打，吃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的打，南部了呀，南部帮不也不去要的。
6: 韩立芳的，我那也好多。韩立芳跟踪点的，阿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热闹。
7: 他是温州传媒抢购站，韩立芳从康，公司看冷叔，每周三百五。韩立芳从康，
6: 林国下来给杰克布洛车开去。韩立芳从康，狼火动物汤，卡拉萨瓦，一年为个八百四十六人次，预防八百三十康的偏袒，预防八百三十康去日本娘们连堂，坐到南桥，冷血团不汤。 刚拉十处狼吧，八百年在堂，轮中八百平年三个开不少的，八百年头有些，预防八百张三康都平年，人民娘们连堂出得难瞧，预防八百张三康给起来明年做平活。

0: 아 근데 제가 왔다 배게 근데 인도 딜이야 배겠네라 조자 조사 댄서 배경은 낮았어야 돼. 딱 조자 댄서 하고 싶어. 딱 인도가 배겠네 조자 댄서는 배경이 낮았어야 돼. 그도 너 그래. 니만 찍을 있나? 배경이 가래. 지도 쇠다 나도 댄서. 니만 찍을 있나? 아니 디 나도 디다. 아니 쇠들 등도 와. 나도 아니 쇠. 디 등도가네. 다디 마당 봐 제래 타블랑 약쇼 카레스서 다 쪼자체 다 류제제 제장 아주지 직 직디 칸세스나 아니 답에 샤샤서 아주 초초 안주 대중인스나 아주 시두간 아니 주변에 죽직 봐 근데 중니 근데 아주 그 셔로 봐 아니 공모 인수나 계란배 샤샤서나 초초 주변에 중니 버루데 봐 근데 순데 아니 다제 니마지를 택마직제에서는 약쇼 아주 약쇼딩 아주 하고 소나 나도 배경 당에 터주더라. 다 진짜 인도가는 류제들이야 가르쳤었나. 다 한데 배배 조상 채었나. 아니 니만 지금 팀원 니수네 조고 알아. 배경디 아니 가르 나도 다 공등고 알아. 나도 다 어수 디니 니즈고 알아. 다 이내 가르쳤었나. 아니 가지 공무 미소수야 참못 들이다. 배때 있는 취도 받는 시 많다. 소소리야 참못다. 가지 배차샤수나 쇼배 나도 류제들도 속옷 대부도 니면 다 이내 가래 내가 돈이야 등아도 근데 저래 내가 지게 지게를 제어 말아 안 광다주 난로지 제 니에 되주시 도와 그 되주디 소수 담이야르샤 다 지단 채소는 나도 매버 인수는 약과 매버 그 미가 되주인 류제제소나 가래 마가지 저래 약과 인수는 디스 가래 그저 개래 한세서 배견내라 조자 조사디스 이내 조자 제사디네 보부치 This truth. And Zuja, Zuzeson, Lutubeton, Zoasen, Jasson, Cheveton. That Lutubas to Gale discoverer, Tinrichkuar. Tan and Zuku Pesasson, Zuja, Rembet said Kawashi Rison, and Mingwin Zamja, Jolam Chops. So Bunguina Matuza Julia, and could you adapt to Suna? That the Jolam Chotkuri is what? Yina, Yam Mirir, Chichan, and the Rede, Mirir Lawyer. 다 롱기 미스르 봐. 개발 롱 미스르. 땅 안쪽에 배차샤서나 아니 갱고 그리 다 류제 쉬부지 때에 해야 말해. 디 이놈이 이제 섭서 나오. 홈바디 홈바디 홈바디 깔에 막아서 배차샤서 니네 봐 앞에서는 디저 뼈만다 된다 만아절 야 녀석이. 양 그리르페 디 캐친 버. 양 저다 맞다 저서나 가르치 그래. 아니 뼈묘기 들이야 지제디 딱다 맞대서 뼈묘 나용 그래. 가리는 만하고는 샤이디 캐치슈르다. 나사소는 테아트라고 하고 있어. 네 개체슈르. 디네는 간세소는 땅 안쪽에 배치하시아소는 류제드 제 윤두변에 가르지 와래. 땅 안쪽에 배치하시아소는 류제드 류제드 균균에 개체무시라. 안쪽 간세는 균 배매나시아소는 따도 균싱에 시샤. 최단 가직 디스크도 아 류제 가위에 수일 롭소를 시켜보면 니만 니숨지 배드 가르소래.
1: 류제 시비치.
0: 즉 시비치 제 오그라 체대에서는 속도와 니만 니숨지네 예브라 디마리 다토 하고서 메츠고라 취해리 체장 안쪽이 곰시 상부 지하에디 케란 대단기 자와지리 상부도
2: 아 달로로 트릭트리지 레슨 아니 니티 에 나라 중대 선바디 신고 인대 선바 신뢰다 딘테바리 강테바 미신 고가다 직야마직 야제마법 직 제아 망고를 이제 대바 참자를 제다 지금 강다 인트로 배불로 지금 가사가를 떠야할 까버를 이제 전 들려서다 지금 진짜 니모를 제다 공바 대바 지 대바 니숨 딘데스 라고데 딘데 개그유브다 탄다 경과 제나 넘바에 뜻 피해 삼라 뜻을 때다 뜻을 시부 딘데 피규메 달라 뜻을 제시를 제다 지마신 지마신 저 컨베션 다다 tinte mishi tati nizum tinte tsele gebe tinte pewe na ten yang shukula pewe mazub tinte she tizane samle bo la tini gebe sunra jeze nye ma tukse da ching tinga mara chi mina nga tatsi kumba tinte geb tsukri a nga tila droya yore samsa sunra tinte yungi la tini ta lenge zangwe ala nusi sose shibta tinto la ka inji toa nen tukse da sigi sigi na je ne amjila kunze tukse sunga tinto ya tukse ya sengi sengi tukse da na na yakuri jitu le
1: 당아주 넘듄게 소야 줄이야 차샤나 카지게 다 공부 겨우 겹지치나 ayaan sukpo pendo yo resi. Yaan kaa jigeni, kompa shibji gemne raan bemyo tsikju zogri. Betti joma gengo che du zimba, ani betti bemyo tsikju zogna kompa khur kibtu ma resi gdoa. Yaan kaa jigeni, tab genzi mangzi yaa zana yago yo resi. Yaan kaa jigeni, genzi mangbu zana yaa bemyo nuyo resi gdoa. Tab takjum gemne mangbu du, dinze gangli yaa gela lo gongja rizhi karwe na jik nyam jishna.
0: Taana nganzu dinze rishya di, mis susu ki, Nyatang dheche dhishe jewe rishya. Di noosha dha di dhishya jeyo mara. Karra se su na kesi mitop chenpo shivuji yin su na kompa shuk chenpo dheche chen su dhyas dhya nganzu mora dha chari. Mora anda dhecha sha su na dhiyogi eni sa oye togo nangla sa shivuji luk che tse shi kaya su kor dhiyo rwa. Chetan kerang sokbo dhi shuk chenpo ra anu mora dhi gyokze dhe kali rogo dwa. Jigba jigyan ar miye. Kerang sokbo dhi jikambu ra chi yoyo chaya san hyangche chen na chine jikbo harta. Tim me na kangba di mii kolo rwa. Gyadze dhiha kuwa dhegri, nishu. Chetang nganzu ki samdang yu dhiga ne, tanda kianza yaa zaa, maa zaa, tinte zogu mianba chaya chaya, gomba zogu dhiwe dha, gomba ane tebo chaya chaya pibaya di kaya chenpo ra chaya san gudu. Di chi dhiga ne, ane khansan gomba dhiyab dhu dhiga ne, becha chaya san na, gomba dhiri ye, ane nga gomba, ane chichi gyabi, tim mianba chaya. Kerang gyab yungu rwa, mii susu lolo dha, nganzu di naa mii kaze dhu, mii sangna dong lolo rwa dhwe. 제가 미상마 동직 소선 유 말아 봐. 제가 안 저기 아니 고마 됐다 이네 류제제단 창말이야. 직교수야 말이야. 하고서 제가 계란 고마 뼈 주두가네 그뒤 배차샤서 고마 취직 뼈제 뼈면 너가 유나 계란 고동전에 샤오. 되게 해 주시리. 네가 나신 양카지 네 동전에 강번 나는 거 유나. 양 직동전 샤. 많았고네 샤. 우리가 저 하고서 뒤게 주시라라. 나 되게 나신 배기 단다 배차샤도 제 남바 인수는 이놈이 줄 이제 제가 칠로 이렇게 조금 못 와. 정세 내가 망고 알아 된게 쉬우네. 내가 또 류제 인선선 치다. 뭔지 다 가라래. 배차샤서 아주 엄마 인수는 정세 카다. 아니 조발이야. 나좀 믹스 첨부 된다 쉬어요 말다. 내 말. 꼭 구조에 이제 내어 봐. 내 말에. 단다 아주 류중 체세도 조 가봐 세고 알았으나 총습다 조과 세고와 말해. 총기 난기 레운 난 줘야 돼. 니만 다봐 굽지가 내려 봐. 딱고 구조지 뭐냐나. 응고와 말해. 세상 총습도 이놈이지 안 루제자가 조고 요 실 찍내체는 조고 말해. 하고 숨아. 디 이놈이지 두시디 세부 고도. 답에 샤샤서 나 안은 아주 구조 먼저 체체. 넉주 카인스는 딱 아주 비샤샤 넉주기 난이 있는 샤르죠기 생각스 소아 종수데. 아니 디두가네 디루도 나 소아 종이 양마 디스데브. 콘조 소화 주제야 보아래. 안 콘조 칼라 식지 첨부 당세 구조지에 매지 창머리야 차 가면 나서 나대요. 그냥 되다.
1: 나스.
0: 제정 구조지에 되게 계신 머리. 당한다 아주 시가지 이내에 다 되거나 하람 추슈 견절에 차 가면 싶어요 말. 칼을 갖고 신내 고마죠. 고마죠도 차 구조죠. 하고 소만 제장 안 저기 두시세도 계신 분이 배차샤서 안 저기 칼라스 위에네 오게 칼라딩아 밀리 능밀리 칼라스 펜바 네 속불에 펜바 근데 두시지 키스나 깔래요 말와 이건 안 신배 신내 친구가 지 신결 내가 지도건 뭔지 정내 전에 다 지금 샤문이 나리 신거도 야구 채우러 봐 이건 안 신배 캐랑이야 정다스 티그러 봐 제장 딘도 내 전에 봉세다 아니 지 신조 닉스로 봐 딜이야 칭아 류제제가 싫어 조금도 백구육난 참을 류제
1: 상로 류제 유지브리 봐
0: 딥 계란기 두시디 심체 신샤네야 대마도 야 계란기 종제나를 차를 조르 봐 안 계란 방그레
1: 네스
0: 과즈지다 독지는 나도
3: 어 나게
0: 고유국도 해
3: 고유국이
0: 다 소스 딥 당분 나야 나진 가르쳐서
3: 어 멀다 이제 나죠
0: 멀다 되는 내가 멀다 거 봐 먼저 문윤 땡기 봐 되지 이만 찍을
3: 땅산도 뱉은 인적으로 땅도기 잘라지게 해야 되지
0: 아 주인 잘라지게 해야
3: 돼
0: 왔다 띵 마지막 봐 세상 라한테 띵다지 모두 땅 차백 라수는데 배 모두 땅 차백 니수 매겨 채지 버루 양 뒤에 태 차버렸다
3: 그치
0: 하고 있어 다 세상 다 지존 안 띵다 시와를 라수는데 시진 띵다 아니 잘라게 도주 강다 됐는데 제 15땅 걸 봐 뒤 이놈 인지 아니 소수 대단해야 삼당 다 뒤한테 징변 나서 참아 뒤 들을 도용 것도 시진 다 팀 맞게 다 가지냐? 즉 구조적으로 소수선 데이터 보러 봐.
3: 응.
0: 양 kujyo jeb chabu cheche, pyomu chwala chimbala sokwa, ane diga nanshin beki keba chubala sokwa, dindaki nizu mambu yungudu. Shaza nganzu dugyun yinam minji kirasu mota tangyay nizu zyongda kanda chene, chay rambu chete, ane hajan ki kechambu chetwa.
1: Tami kien seri nganzu penchulni,

0: 로제 파주 열기 최고 팅지기 제주 거로 니기 고주 거로 생제 로제 파주 뷰레 더베지 캄 양의 로제 파주 진짜 봐 창제 세번 노부 섬주 라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강대도 템초 게데 팅지기 제주 거로 나기 고주 거게 생제 로제 파주 뷰레 더베지 타 로제 파주 진짜 봐 창제 세번 노부 섬주 라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냠도 배교 이 장볼라 세시 유베 므라 린나 므라 배교 이
1: 여튜기양니메차와치나공헐롱당회장슈슈로게파주니고치쿠디스토사퇴남시키케출로밍네세유라니고키뉴부양챔부딘유베나공당니콩크드쿄양참부유리지바균딘총골소치드쿄양참부유대외니고당롱고철추양고토블라수불균치수체레부시응원토베마치我동양갈부시응원토칠루주디여게파주니고치쿠당부낭탕
2: 야미 김비 능콩 대부 매부다 능콩 가봐 나추 양수 된바 고나 고유코 럭칭이드 럭칭 진짐하도 와서기 야메니 추퇴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3: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능콩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2: 갑갸미 고비타 능콩라 폭도 미비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4: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비 셉슈 뷰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5: 어머 김이 심부디 가리 김을
6: 빨라 ये मा शुरगुयुदा पाला किरांगे मादी लेंबा खरी मजि थिबनांदा
5: मादी किमसिम बजे जांग जांग जांगचे देदे वेसे के मारी
6: वेसे मारा रे पाला पाला किना सिनांदा दिनालिया पोलेगी शेसे रिबे सिमाचे तंदो जीमा जांग जांग जांग इब माचे जीमा रालिया युबे छिसिमिस दवा
5: वेसे के मादी
7: 龙你输了都进别连把你不进我没人呢虚下了这随便拿的不那样子哇谢谢日本团结营长团结所在的拆迁营内长团结的托大米内长进别的明朝为年不需要的为什么谢谢日本唐长进别如果地归我原天刚长进为什么的地方扛破个重叠的冲水岗国大昂杰吧为什么的地方扛
2: 야미 김비 능콩 대부 매부다 능콩 가봐 나추 양수 된바 고나 고유코 럭칭이드 럭칭 진짐하도 와서기 야미 니추 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3: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미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능콩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2: 갑갸미 고비타 능콩라 폭도 미비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4: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비 셉슈 뷰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1: 여튜기양 니메 차와치 나공 헐롱당회 장슈슈 로게파주 니고치쿠디스토 사퇴남시키 캐출로밍네 세유라 니코키 뉴부양 챔부딘 유베 나공탕 니콩 크드쿄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골소 치드쿄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롱고 철추양고 토블라 수불 균치 수체레부 싱원토베 마치 모동양 갈부 싱원토 칠루주디 로게파주 니고치쿠 당바낭탕
0: 로게파주 열기치

탈루 카와 통문디 법신도치 유티게 빨리 감여바 시엔초다 자와라 중국 黑龙江 신천 다신 안림키 고칭시 이야 내수 두공 폐제네 빠르게 독소 개바타 더부콜 정부의 초소 규칙디 근대기

유다롱오웨 장외수 게데 쭉체 마르바타키 예와세웨 카도자베 카우츠에도 미기롱주 캬노바식 샴시게 메제 당자오웨 신동 촌동젠 디리기 민라 남제 장마 시세라 티신 대쭉체 마르도토 교조웨나 지투수 부섭소 고고로 마부게기 유에베 유티게 미츠 장마 페마라첸 시게세레 남리 장마티 슌운동 전콘수 도싱 대슝디에 토제 코나라 미니 휴숨주 잠심베 디다키 정수 수요톰나야 텐감 수요톡이 메베 디다 춘잠 코나라 게기유 군슝투수 지신 망치외 차단 냠심베 상류 지류수 뉴체 접속 지구 주위에 원야 장보타 롱슈르 규티 남제 장모니 청롱추도 차도 시행에 퇴배

中国人不必是不忍心去出了钱不是出发他大兴安陵社会土出了参切切张我所张不出了那么多钱不他你别能催忙不听那样那么日将我给谁张我忙不行了女子破灭 看意思呢 提到天巴拉 张那切尾 동부의 뉴슈유구 사르 추조싱 서림 토베 워토 미미기 톰히도 베사루 자와티다니 샤네 게베 케미시타 자와라 자와 봉부 게부자 유진 링제니 상원의 튜엔베 장매 차시에기 덥숨냉아 바르스바 강식 타동 동부 징부시 유에베 남래 장문 니니니 장원 송웨 싱리시도 교르싱 健康美酒级别偏这家，请不低估。

다가라 동부 중부 디야 팅아 제부 충충 시리에 차르싱 디에 제부 롱키 사라 부르라 차르키 경림 바라 디에니 네데 메베 주슈 리무 규지 나원 초에 담라 티 총을 손 모두 튀엔베 담키 까고레 네데르 자와 초디 게게게 도바 총이 Lingchen na zhe rini, chongye rini tan zhawara. Tie xiong zhe qi zhong la xingni, tie tagwa la rangwe ki shukien tipsi yue ti. Lingchen na zhe dewara chebe kebo nge jen xi la sokcha ta zi xing gengwe chirib jie cangma lukdan tunbe guan ne nyamne tupsi yue be. Tie denja ki gengam chokdu pungpo xik tupsi yue. Lingchen nambe na zhe ki shu gen ti, gun kara zhong che zhong du song mu. Wen yang diru cowa la rui xin be soja ta ki, ngar xin ti da la zi de samu jang xin yu.

도 니웨 동부 총중 티라 자르바 세르보 셰세와타 퉁은토 티 민차 신도치 테니 중국 자체 로진 신지 첨부 숨키 야게시 인라 테라 동부 난키 게부 셰세 자르바 세르부 리세 민라 자 세르 셰세라 테니 뷰가르 신첸 콩키 슌루 도리 셰세 게디 서주 중 내외 사자를 깨나 대 동강기 토제라 미 순주 연습바타 봄체라 미 찍 연습이게 테니 뷰레기 신지 시기바만세 타통 중국 코나르 유에베 자치 메신 시게시 징주 당지 송결로 명예 중국 교토 자르보세분들이 주임 희조비 신지 제수 주시

토담 송겹 되네 공센 조기 예배 매쇠 루가기 루미 초 진에 법디 토버가우베 공센티 동바라 종유 원야 타로 루미 추 진고르 되네 군고 계규 타체 가이스나 송겹 되네 난키 초부 초조시라 관주의 로봇 괴배시

나베니 감중이들이 소자시 이바타 테니 베바타 베첸 소타 미자와라 티다기 고타 소라 차라 진웨 감소 그 조로 초대치 티조 나제타 나담 징부소 니웨 잡어 메사타 세신 장비 고요 능토 초와라 르시 베바시기 로징낭 무슨 치숨 하잠 사투기 유바마세 대낭네 망치원이 느베지기마시 대나 코니 나제 긴감 토념타 긴외 남아 정신의 순접 지겐히 넉송와 케치시시 된주기 퇴수 차두탄 된네 나베 초단 초 근저 튼토 리레 펍디 초공 최후와라 용구 유바타 최제 마보로 차조 뒤 다수 군인이 초와라 르기

나젤라 남군 초베 규겐 폐체원니 동부차밤 감치바타 야나 롱키 사르니와 소라 토유 군투기 나수레게 신라 예주체네 예가 감부 장세 체디 나제기 긴감리 초수 피게 용어와라 군대도 마세 티 나군능 추 튠제라 춘진 칸리 총네 나외 초로 대대 레전 체교로 튠겐 조기해

자단 디루 쟁크 퓨베 시엔 칸게갸 강우기 촌에라 뇌바게미도 디웨 급급수 강우 낭편춘 나콘 튼투 탑주 토디수야 편준 크규 띵뇌인투 개팜 예와 지 카부유

0: 어.
1: 빨라 과도.
0: 아, 아자. 어, 더 더 가도. 아.
1: 유페닝 매추제. 신내니 코도스. 아.
0: 빨라 다리. 누누게 폭도시라 나서.
2: 다. 러시르스 러스겜네 팬더요 마시. 러시 죽어도 쇼쇼.
1: 누누 근제도. 카드신이 팬더 오면도.
2: 누누 된다디. 나라스테 이게 제조시. 절로 처음 하시.

0: 딘딘 좀 도와. 딘딘 좀 도와.
1: 디요마소. 디코엠베이나 게베마라디기.
0: 게마라디기. 통자도 왜? 쟤는 그 딘딘 제이나. 디큰 제도.
1: 디야구도. 야르고.
0: 이니 알롱게 목도로 갑시라 치면 두 삼주. 디큰 제도.
1: 디야구용아 참시라용아. 용어 척수도.
0: 이니 수시디 균대 사자면 두고해.
1: 대체적으로 알레콘치다 지금 내부 역시.
0: 쟤는 또 드시고 아.

그래도 공부도 해. 티데스토비나 락바마 수야니 그 요리. 니랑 럭포. 뜨. 어두스샤. 어두스. 커도도 그래. 어두스에 치드마 커도겨. 어두스. 티데스토비나 락바마 수말라. 치드 커도겨 그래. 어두스. 뜨. 어두스 커도도 그래. 예. 아하. 지금 와서.

0: 기대도 칼라 초 낭담도 와.
1: 심시라도 베디 칸데샤.
0: 젠더비야. 워리. 땡원이 랑치베 기스티. 나수 로레베 지라 렌제부 있으도. 다다 삼크데다 봐. 주저 팡지로 태웅아 랑소연아 요마리 이내 녀로와로 티리네 송 녀랑 따도 치기 산이 가로챈 용도괴
1: 알러 장훈네
0: 你听我那句了，那话没变。听我那边那句了，三当马的，听的那怂，让个心了，我用嘴巴。你这话让给我苦口婆心的用的，你让大道的，让个吃的你，让个普通早晚的等面，用的。

0: 야, 딸 아니다. 야, 짱. 딸 안 쇼스.
1: 요슈, 땅아 겸해.
0: 예, 요슈, 요슈. 양양이다. 계층 말이.
1: 겸해, 땅아 심님도.
0: 예, 친구야. 너는 좀 담아 깊지 거시. 세상에 대해 잼스로 심도. 삼시 시작으로 봐.
1: 삼시 시작이야.
0: 야.
1: 삼시 깊도. 딸 안 로쥬.
0: 예, 같이 깊도지.
1: 네, 겸해.
0: 슈트도 돌로래마서 카바제마 깊지.
1: 네 슈트를 캐린 사비. 단내 모랑 투달 추도 징매. 모랑 소소 구류다. 저환제 인슬레비. 다른 심제 좀하지. 로교.
0: 장 범에 바브다. 범어 심제도 제능도 왜.
1: 야. 최락 둘로 잡으시고 연샤.
2: 라.
0: 생일은 또 내가 조금 해. 나 조금 다.
2: 유아.
0: 어.
1: 뭐지 조금만 더라.
0: 요.
2: 님 좀 두고.
1: 몇 원 님지라. 야 세승자. 지동 순지로.
2: 응응. 네 아이론다. 저와서규 켈림히
1: 장게 타치 봐. 님이 뒤지기.
2: 터세나. 나 신에 스스로를 침배 미디토스.

0: 你也全部打八九啊？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 야, 인다.
1: 난 같이요.
2: 아, 계층매. 계층매다.
1: 치. 레이다, 네 난 팀크 제시죠. 랑이 아자르 가부요나. 로고 챔비 저와 차오리.
0: 시다.
1: 미신다게 팁 잠르고. 랑게 초촌당 말베. 랑게 돈도 딘데스. 꺄츠 꿈츠체. 수수수수 뭐지 소 말이. 아이 마차샤네 랑로 오스 말이.
0: 어, 다그리. 레이다. 랑게 수줄 미 따당 혼네. 모랑 가부요 니 신구유. 미스야디. 격지 셰싱 마다. 랑게 모랑 가부유나. 제조 마셰피. 로도 챔비. 수수수수 고급제 그러다.
3: 对吧？咱得过了，咱也阿家了搞不定这里，军将去最冷瞧的，咱给可对那里没想到了三路马东的，可三可三，朱尔文斯年子去，特里亚艾伦斯年子去。哼，我们让他们去的嘛是，我让我要坐的，你这头门多了，徐正文的血皮呢？我让给戳破的。 간이 삼시마도 가로마시
1: 랑게비고레마데 랑게미지르 가브든데체비 소소도 부담라지 케시 게브지게 나든데체비나 녜가스네 나마치여리 녜랑 잡제 아자지야가지고
3: 요슈요슈 켄마시아 랑가가 로바즈유나 켄마시에로 랑가자 차자비나 타부도 도시라냐고시 한도 시네 소조로 침베 미스토 없이 하 제자녀 된제 겁러 장시제 모랑롱 왜 디기드 총는 용마시 하 나 모랑을 가보다 집을 가져 있네 말해줘 와라 모랑을 소조 가베 미시다 소조 참베 미시라는 성기 디마세 보모더 그네 체체 마스베 나 레이다라 냠는 냠유 쩐다는 쩐다유 제장 아야라 랑가자레 타그즈문 입시 마시 냐
1: 어지 미라이는 카네딘 제시아가 집에 모두 셈나 동에 시라요리 허
0: 기대지라 참부스그래 아 휴지로 참부맵디 랑게 근데 싱그요 배샤샤나 나다 노노 뜨다 랑가 신세로 키야말리네 가르치야 유바 다드니 두리다 우주 접제 노노 디기 제토니 아무셔 요마리 다가 지바 제 다다 노노 가버치 얘기 로춘주텐스다 두베이나 로제텔로 해바 요리 이네 아 이시유 나레 배주 접규 소셔다테네 네 콘돌레 하가 제토리 간다랑게 가보다 학사 남다게 가보 유배시고 다가 주고리 신다데 개체 말이 야 노노 레이다 장게 학사 남다게 가보 유나 점블링이 미수 가지게 개도 제도 말이 대 같이 아유 봐 봐 레사디 정신게 코그르다 봐
3: 간다지마 주저다 수 가보 제비네 nga nam ya morang gi dang ge jie me di
4: ya tian su jiao da o ya ku du ni ya ku du ji o ya ya wo chu
5: ya la da di cha su ne yo le be
4: di cha su ne tu du xian da ka su yo
5: da ka ne ma jun da ya la ni ji ran da wo chi xia la jia shuo nga chi da da ro na
4: bi ge xi mi duan ran ju bu xi mi de na da da ting ma shi a yo xi da 야, 교수이다.
5: 영아. 정근이.
4: 아. 이다. 쇼다. 모두 있다. 고수.
5: 아, 세지마. 나 포무치기 깨버 요거 지금에.
4: 양자치.
5: 제만에 큐브 양자 지금에.
4: 솜. 디스.

0: 擦不下吧。
1: 到时候成不下什么都擦大去一下。
2: 都。
3: 야면독씨, 다자기니 조사부여로 퍼스린가? 칼라사가 니대쇼, 쇼르메디베 린쇼지.
0: 라, 쟨, 닌다똥구르베.
3: 니대 가방이 그래. 메디인지 닌다똥구지. 메디인지 다호지르샤, 닌다똥구르다. 쟨은 용마지, 니미직 체비니, 니에다무도 수초라르다. 호호지, 더도유.
0: 상발아가 노로 주도 체모 투자 땅아 저 주도 치고 오르바
1: 남자 마치 게임 게제디 감님치 아

0: 야, 저 레다, 그리돈다. 가로게 요 잠줌. 하래야 가로래. 딘체스도 미나다, 딱다 대 아니오.
1: 수가 가로게 요 없어.
0: 시시지, 저랑 가로게 요 말이. 심마 깊도 없어 충분히. 심마 깊 충분히 충분히. 수수세로. 딘체도는 수고뉴리.
1: 란추즈 란추즈 대체. 대마 대체 저런 수가.
0: 말이죠. 나 저랑이 뭐 대대 매매. 안지근이 처음 두 주제 날 고대어리. 최상아.
1: 년년의 시죠. 교다매 교사시.
0: 년양 틀린로 제치 좀 맞고. 년 저랑 로버세이. 저. 아니 주인다. 저랑 로버 샤원여리. 今年六六节东西
1: 见状, 起个别了, 呀, 呀 东西这么多，哼，你呢？嗯，也可以动的，可以，你也让你们多，想大一步。

0: 现在的不懂这点不过这点不卡等你手的让你的让该卡打死你的大头让你的卡等你手的让该当我爷爹大头这次啊这次牛擦才能把两个擦出给你的
1: 내가 씨
2: 로니디 님친도 갑시다
3: 제자 다치도 통원은이 로니 갔다
2: 상칸 니가 희
3: 니가 니게 니에 심바기브리 다치 지둥 로니 했다
2: 용아
3: 용아 도스고와 니에 바스니 와치
0: 조리다 바슬리자 감카시 심심도 미니 토스코드 야 쟁우스다 샤카 심마시베 아지 소다 아체 사고예
3: 샤오슈 급독자시키샤 로니디 바송 사샤 콘종아 갸가고 로니디 촙삽실 하였으니 니에데나 조청도 합시도
2: 용아 젠디다도 디네 소리 존재 참결이시야 조청시기시
3: 직전디나 샵시에 야구팀도 유기리 제
2: 조조
3: 제
2: 디 레이다 규정 무시 토무시 와
1: 맞아 유리
2: 샤원 코니에 가서 알루시
3: 감사
2: 감사
3: 레이다 규정 무시 토무시 와
1: 감사. 아, 디콜라 고모소.
3: 아, 계직 말이. 사사사 말이. 디콜 시험 말이.
1: 사사사 없이.
3: 디랑 가로르베. 로충에 가라 닝지 무시도.
0: 동아 당 말이. 디테일러 니 가로게 세시하고 그리.
2: 그치. 다치 디키라니. 레다. 샬라케 큐니미도. 말 러스에 마셉지. 디 담사 쉬버 저스틸레 쉬윈다 샤원 범이 아우시시
0: 아 키라니 로니에디 다가 연배
2: 이 머시에네 디다고 섬주 이네 바송 사샤
1: 왜 야메는 알아니 신다시다도 마르베
0: 가르치시에 디 랑게 담겨 쉬버 로니에 고 주저도 저저저 니저
2: 나니레 저도

0: 레이다게 탄다랑 턴도 감매죠.
1: 인기 마시 미조 가로 증민도고 탱기장에 통소 가로 다 참부세 대도 가리 나다 레이다 좋아하는 장 감민도고 장 감민도는 예지마 좋아하는 휴
0: 예 팀데 승매다 마생아 로지 춘춘 때문에 저부지 망네 누구의 착해요 말이 예대나 랑 표정 표매지라 가부치니 망매죠 승비
1: 두고에 예 마심 가리 있나
0: 장게 대화하 궁말이 칸이선 랑쌤 랑아무도 매봐
1: 제상거 예쌤 나를 랑아무도 매봐 신의 지샤
0: 이네 랑을 가부치니 가족의 망네 나티스게 기부용아
1: 가리 있나
0: 랑을 가부치니 가족의 망은 유네 디테네 니 밀을 딱 해봤다 나를 표정이 무슨 그리 첩지 나를 나라 첩구체제 랑을 대화 진지다 가부치기 예랑 지딘디 토러 디기 토베 표미지 차토치
1: 나 잘 그히
0: 내랑 가비

0: 가봤어 이게.
1: 다른님은 놈네 샤미 누구? 나 꼭 배둔 거 쇼스야.
0: 디급기 브라지.
1: 나 가르친 예임에 자기 하 공매배. 쉬다 쓴내 갈도.
0: 기랑게 기그두게.
1: 라 쉬다. 계신게 나오면 주비는 나 보고들은 롭생 그릇 치우시.
0: 钱 쇼인다.
1: 쉬다. 가르고르마치.
0: 장구슈나 아심 김문도 계세키라마제나 계지도조 소시에오이나 승비 슈지타다 가로지베 가지 군이 편수의 창부도 오네제나 나가 소기오지 이내 근제 재미나 아심 동랑아르시도 디제 근제이나
1: 턴도 모티슈다
0: 턴도 노노리 심제도 창매 싱글이 년노노다 왕국군 가로지야라 목구체자 마사무 갸침다 무톰다 닝시 지류 태바 타노 고차고 두스기 동해도 구즈나 삼시 직문도 년할 해초네 삼등구유 왕국군다가 렌터리라 개고군 수고리 개고수고 소수시에바 차샤 요마지 딜랑고기 룰라다 차리 로컬 가삼 리드 초라중주 기랑게 쏜다 노노 왕국군 니보 대제 계세 왕국군 떠말립추나 노노 근처치오래 당도 노노 파문이 시길 차샤되가 치제 노농 하지제오래 노노 질리랍달리두 시길 침제 제자 노노 중두네 해수자 나래 포문은 심지기유 계세 내주라 라비나 니모랑 파문이 지 근처치오래 타는 아래 아래 지제 도문도 你 写 的 那么酸，
1: 哼，人家还口语呗，他人家徐北洋人，满扎是同情。
0: 哼，满扎看得多。
1: 叔叔，没想到心骨是当的，心足宽慰，徐北洋是同情。
0: 你既然诺诺听到的，绝对罗那属于。나 이시 나야 갈도
1: 라니 나르시 뭐야 녀배소제 심제시제 마댄 영어도 왜 보고 망원 은인증 내지 보수수 탁주 지그시 라 정원님디 심제 마치다 나 잘라 인주 숨시엔데도
0: 인주 크게 숨제
1: 对不住，
0: 哼，你去对了，秀玉。
2: 好了，阿姐了，俺看住了有百年之君家送干的爷，谈到看住的鬼子，恐怕不是。今年你啥长大，也能看着一米呢？俺准备个票子，八十元难的，恰好托别个苦苦请不要谁，马赛国过去那人不这样忙谁？
1: 阿姐，你没得钱，跪地吃个，吃东吃吃西，跪地吃个都上马上没着。
2: 是，他的俺做七个名誉做的，关注光阳
1: 的。吃个汤锅也养活多啊，可以追追些事啊。
2: 啊，老弟，他的吃过的，学生不吃还要谁？
1: 都行，俺你把事给我做，哪个喝醉的是吧？
2: 老王，他都做着嘞，喝醉大概要谁？
1: 哦，永安，亚秋。
2: Les。
1: 哦，弟弟，弟俺追的。
2: 永安。
1: 永安。
2: 拜拜。
1: 亚秋，亚秋。这，俺你们都是知道。
0: 既然爹来推一起的，国贵百事干去呢，可以追出个几只。

0: 있어. 디제 가 봐요래. 디 송배 송이 진수 책더지. 빠르긴가 태어 마시.
1: 샤야 수수 인구 체스와. 니랑 다게 꾸인 서도 왜? 자기 하 고기배 메스데 아니 이제 빠르게 묘매. 캡산은 제 유는 빠르게 봐 저거죠. 장아 님도 저다. 너니 사사 인구 체. 니 피게 빠르게 되고. 라니 수대 대제 아 고된 다시.
0: 삼보 아이. 민가나니 사자원에리 삼나 괜찮나까?
1: 티 삼매야 가서시에 장게마신 수하고시에 미주 템도 신년 마시 멋이네 장게 그도 와 집아 차시네 니 워스유다 다지 장게 와 챙겨디 김부제 혹시 겨치 야 겨치제
0: 레스 레스 호지 라토 카발리샤
1: 아 키슈
0: 레스
1: 공무소 올라 아자라 다리기 최고디 사사니 힘도 바르게 부리 미지 주고 바르게 쳐 마시 다시 두든 제 힘이지 우지 기나니 님도 피해도 재능 님도 바르게는 다지 올라 냠 되면지 돌로 지제 기나 칠 게비나 기나 티와 제 주시
2: 역시요 야주 아파모
1: 기능 마시
0: 알려주다

0: rang xie da dia bi ne gian guo qia ne di yi zui lin xia ge wang jue ma shi wo bie ku tou bu sha ri
1: ye mi ge ne di yi zui lin xia wang jue ma shi ke tu xu xu ni de zhe xu du ge
0: qin shang ge ha shi ge ni ran ka zui xie mu jiao rang ge qi jing ye ro qing mi du
1: qi rang ge nga qu de ro ne ge ya ne lo qi de ne ge
0: rang de mong ni ma xie sa ni ran xie xu bei yang ni de xi qie bi ge 노노게 딘제 차디 라다 테가 좋아도
1: 나다 저거 가려래 니 노노라 나다 자외 밥스엘 규모죠
0: 랑겔럽도 요마시 이네 랑겐 아 신유이베 중두네 노노 다니 라리스 노노게 라 밥 충줄스오
1: 시 다리 든다 다 저거 가려래
0: 랑게 나와마 주게 라 아샹지게 노노라 밥에스도 제워 시 노노 딘제 차디 중두네 밤에 제교 매자 대자가 초나 요마리 랑게 제경 제자 뭐랑게 팔라 자동 장어시 중두니 라능이 제 대어리 침부차자 라능 신기 바부지 최고 성보시
1: 디디 이시르베
0: 나 심칸 침부차 예시 예 라능 신기 칠레기 시지다 다시 제야 신고시 이내 장게 지울러 뜻이다 네 밀러 뜻이 지워시
1: 제나 제나 근데 지우래
0: 뭐라지 마 근데 세조 유메 네 세수 팀수 이내 네 저와러 장게 다와 교수 로츠 가주 유메 괜심 마리 저디 생각 로츠시 노노니 흔히 권예가 보시 왕고 권이 러춘주의 인식이라도 예전

0: 쫄래다. 특지 드리스. 같이 써. 개미 두 개.
1: 꼬나기.
0: 그렇지. 같이 해보지.
1: 아, 비해지. 당구니에도 캬매죠.
0: 어제 오늘 사과 심식 깁시야. 떠서고 아. 어제 재민도 사과 심식 깁기. 저저 언니네가 저제.
1: 저거 해요 막시.
0: 你 看， 你的眼睛着急，杨龙，杨龙，杨龙姐。
1: 啊，嗯。

0: 아, 레스 레스 셔츠다 셔츠다.
1: 아, 야수 야수. 아, 용아. 용아. 아, 야수.
0: 아, 레스 셔츠다 셔츠다. 야수.
1: 아. 아, 나한테 좀 담보 유디. 진짜래. 아. 규뇽의 미치게. 네. 키나니라 삼자도지. 어야. 인도니리. 헐레. 아. 헐레다. 아. 씨.
0: 봐라. 셀라슈레소.
2: 요. 제스티가 대사부터 마유기.
0: 레세이. 야, 슈다 슈다. 동생아 말해. 슈다. 쳇쳇. 쳇쳇. 아, 슈다.

0: 인도 니세스네
1: 마큐르글루 니에소
0: 치즈 졸락스 니에스 탱기 차와다 또 십줄락스 게샤 엄지 치즈 게비이나 레바스다 견치르스기
1: 잠베르트 대충치 대베
0: 잔네 줄라비는 미여마리 삼주 제자 년누무주 니부디 미메토슬로비
1: 쇼아 야쇼아
0: 아지 야슬롱마지 가로팔러 짐드지 마시다
1: 아 디가사 마산주 쪽이에요.
0: 영아, 쟤네 결혼하세요.
1: 랑게 결혼 참봐요. 대면요 뭔데? 면요 쟤는 닥쳐 봐.
0: 아지 시영 마시, 나 랑게 결혼하자. 돈요 면 마시. 좋아. 응, 쉬어.

0: 아. 아. 아라루자. 지수난다.
1: 아. 전체적인 시기. 니에메즈디. 차다 지우기. 심주시야가 내고라. 고코스. 타다게니 게유슈글라무디. 신의 범인이라 심부지야 두주도 슝스. 니장아 전하라. 내주 몽구라브지. 이내 사고 사브지. 상원 때문 담은지 니보 좀니. 칼라스 주주무디. 가소기 웹시리.
2: 아. 세세세. 세.
1: 알로.
2: 어. 큐블라.
1: 슈즈 랑 50배지라. 나와 기부다. 빌리스이르시 하치이샤. 슈즈가 지메 소아디. 랑게 님도 야오시게 도야 저화유. 어.
2: 토르 데브나시 이키랑 토르 수수등 말이야
1: 영아 따라 알 시라시에미다 장아 저 날리베 막방아 슈리 그저 쓰고 봐 장게 싱그집
2: 세세세 아 빨라 키랑 가게
1: 에 뭐지 두주유두 맹가 중로 매단베 니부크제 토이메 딱지 시슈아
0: 빨라 이키랑 가게 이
1: Pomu chunga yang ni bo xia dai ge mi he de wa.
0: Ti xia ni ni yang xia le, ka la sa ju ju.
1: Yao lu ma ji, xin ye che wei bu ji.
0: Ji le.
2: Oh. Xu la. Ni qiang ka ji.
0: Ken de xin dai.
2: Oh. Ti de xi. Xie wo ya ge sa ma, ni nga sen xie sa. 다다 나래 민지 주위 용도에 나나니 수고대 당당 내미 지리 용쇼
1: 디오시스
2: 소수 닝니에 미다 대야 용쇼 대발 인다 어 야고 송스냐
1: 그래서
2: 강제 인다 아 노노 나다랑 아자게 수지 와와 가게이 키라니 디기 용쇼
0: 야지야 용아 야지다 있다 님도 있다 나도 너무 상매 왕고 콘다 노노 남야 디기 용베 미디 시우히
2: 어 다그래 다그래
0: 야지야
2: 디기 용쇼
0: 있다 디스틸레
3: 디기 용쇼
2: 있다
0: 재능아 땅산 지혜야 유 내년지 견제디 인제 소야 아브리 제자 디스의 차비나 나다 고콘 창세 바슬링이
3: 용아,
4: 노노, 上一年这国家你怎么读哎？你怎么又能挨这个一？
2: 아, 喂喂, 这哥们现在用的哎。
4: 今天钱有嘛的？差些把来给准备呗。
1: 今年搞对了，您这把的家的不是用，他带头了，卡子贵多的，负责来着，你住起来的，没对面当街，不过是给多少人。啊，我是诺诺。
4: Nyeche kyunche danga sedi demji chege tuzu peji gyogin kishi shibe
2: she demje nangu yuna manju suru gane chen
4: wo shi i look is to kana da da shi
0: yanga
4: ju demje satsu gu shi to
0: yanga da ga den kem da
2: ya chu
1: alo da zu zhe wang la da no no gi ni ji tu zu ji da ne den ki su ran da xu zhi ni ji ba si ke du lin ga
2: 오라 네 삼티드스타비 아니 툴퍼스나 드네 리지
1: 툴퍼스나스 가스그레
0: 아샬라 완주숨 다 땡케 차르다 다키랑 기담살레 겨우인 길다
1: 그 주문 좀 하셔 양 하이체인게
0: 네 기랑게 딘데 송그리 삼치 됐다
3: 허지
0: 허지
3: 방다
0: 방다 주샤
3: 허지 어디 방다리?
1: 니기조 셰죠. 디코 조대 브랑지. 게첸라 니지 균셰 쳬니. 니지 빠르게 이야기. 되고 거야 지도. 니 광이 뭐 빠르게 겨비.
3: 마지 마시. 키란다 아자 셴라. 어어 마지 겐첸라. 키나 니 니지 빠르게 되 참부터 쳬시. 빠라 키라 켈린 다 그러고.
1: 니 켈다. 니 그래. 뭐 내고 조대 브리. 사바 참만 참만다다.
4: 我是天天给成了现在就该配需要吗是
3: 你是我才难的天天好吧天天路对老许俺就恰来给你三姐我才难不是
1: 天天说听过呢
3: 爸爸谢谢谢呢确确你有吗是给人给谢谢谢呢俺就好好打没说是多
0: 姑妈拿了下管家去了给不是
4: 爹求鬼节目这下不是我呀我呀可这些年俺就给他打给成了他们也这不投给人故情谊
3: 啊
4: 给我一打修给修给
1: 那这家有没这些给哭什么的
0: 给他哭的一打
3: 修给了
1: 我的修给不是
4: 爹让给他给的
2: 你也
3: 请我请我请让给弟弟的
2: 啊你也请不去你吃不吃你吃不然别个对吃我
3: 开心吗是老皮别
1: 俺们可小多了没这个娘多
3: 我那要是多
1: 他连王国国也好多你们穷死他几下
3: 我是呢光不定这么些合理呢
2: 呀呀我记得
1: 今年来些么多我的王川没当兵

0: 자, 봐라, 다 집이 차시야. 너니 죽인다, 기랑아 심나 아.
1: 용아, 로규, 나가 섭섭시라.
2: 가르쳐서 도시에 오큐님도. 사야 망차지, 보여시야. 쟤는 교시.
0: 용아.
2: 낭담이 도와.
3: 낭담이 도와, 자.
2: 어, 죽인다. 안 나서 수다 쉬바 교부휴 레이다 시동
1: 저만 제바 교유는 고 신수 가바시 깊지 낭다 메바스 치워 삼슈 대문가 조 럭부시라 치에브로 레이다 유나 축부르 시 가바 가주 깊네 균 냉문도 내주라 라유 기말바
2: 인기바시 저와 유치 가바 말리니 균디시 버 도스나 도스니 니에 친도시 구구 스니 공부 유베스게시티 공부 유나 나르칼라사가 쇼슬럽 장모 규릉부 투메자 좀두시가 쇼슬럽는
1: 뭐지?
2: 쟤는 용아 나 씁니다

0: 그리.
1: 예제나. 나라 문에 교육 맞고 있어. 단도 밀라 잠부 제식매. 직제나. 나랑 런도 하마시.
0: 예제나. 미치라 가부 유배시고 미디 있게 세이네자 교이네자 수신 채우지. 장우씨는 让姚明马下，眼前的俺姚明都让龙灭炸，俺那么几担钱，哪里去是那新个变？没晓得看那说新个有点，新不说新名都。彤彤，那个干了眼火大的球个有点，他都不多，前几看看球没输，前三眼火大球个赢。现在俺哪里去信不得？联合军备搞了也会轻易，叫人老板拍卖也会轻易。张爱玲姐，给不起给什么军队员呢？给不得跑就脱不过的是我谁？上给俺这都多杂，上给俺钱好谁？前三几万年，是哪个下午的？
1: 小文，
0: 叫雷达让看先你每年辛苦有，一年还一季时的，你和他切脚。叫雷达，有我多乖。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세나마타 조리 조치 我在他 心多 我们他 心里忙杂 下他 光啊 忙马车吧 出去 又不用难回 사두 서동 초등了 지송키 능민 디탄了 송겹치

0: 차부친 주신디 두게.
1: 대유.
0: 켄졸레스.
1: 용아. 또. 바베탄 바바도 쇼프세. 아야.
2: 아자. 텐타디다. 빨아 슈누무 주. 계속 콩이 켐비기는. 딘디 아론 작샤 호르던 그리. 야. 아자. 대서 유르다. 제일 요리. 덩메. 나 알러로 희치히. 아자랑게 레몬 인크루치오 휘베. 미토 럭시그네 수지 디게다 아차랑 미디엠비 돈도 이치기스에 예체는 년통디 아일런게 nga 장페 치동다 도비히나 가게시 마시 마시네 문에 범시 유비네 규데시 성비 nga 줄로세데 좀도스 맵 과요시 어 제치시 범을 유바 얌챔고시 이네 얌챔슈디 범을 내 아차랑 럼메바 마세 니마가 산다다 범님도 꼴 좀 되시오시 니에체는 미디 미시야오미도 디
3: 지스 다도 니에츠 세브차 규르바 람사티 제몰라다
2: 아치 아자 다들 장게 가르치고 유메디 신고 유베 아자랑게 아론스니에디다 치카가 샤소스 제제 저와 장제 저시
3: 예체나 아이론게 안에 수마세 얘기 금세 읽기시 페이지 제일 세세 제고 삼대 읽기시
2: 아 다가 주시는 팬톰도 아 깨봐야 됨도 하자라
3: 지샤 지샤 샘제 마시다
2: 아 샘제 제고 주 라니 아자다 아 땅이 산출 시시 수수 삼려 제도 아
3: 교시

0: Di nye pomo re. Rangka kye re da, nye lungma che a. Nga gyeshti ka sangma she juro.
1: Shu da.
0: Nga tangda bugu amda kaka che me. Ne zu tin res re. Singapore la nga zu kim ju da, kun zu kim ju zhawa sa wu yo re. Di da chep chi, chong le te ki le ro re. Nga nyi chansi ki wai di, kan yi si na nye ba la ki tong du da cheb ri. Chansi kib che lo xe mo chi ba, chong le ki nye di cheb di, nga ngu ne yob shi ra ki gi. Kan yi si na nga mo rang la gab kyun me. Nga nyi ki zidong nga si ne mewe su lo cha su. Nye kaka che du si ting ma lo bi di, mo rang ka mu ting kyun ching mi do. Bu gu so kyun siya ki wang ja ka ya che nga da kaka kyun chi lo ching mi do. 제장 탄답도 향벌해 날 딱 봐 갑주 못해야다 보고 딱 봐 김산디나 먹이야 마요야 치다 소소 크우스뮤 치루 중고 총집과 요야라 당부 채비 세뮤레 대비지라 사지디 나지도 못마 채주 让我 심벌에 송 예치디 롱도 시슈디 디니 레지 제메 라니보 초와케와 삼주 카듀네 녜산다 카가치도스 차디 덩그유 카듀이네 포모 카자야디기 카이스는 포모 녜오네 셴나 케첸부이 포모랑가 시세리 람퓨베 케체 요마리 제자 녜르니 퍼츠 삼비
2: 村长上马他却说那上了些我上去这么有点点不及了他的某人给泡沫吃用去过了我才敢用不是他们的那么就错了操作一下做的你也泡沫天气人心给你那有的这是一个那操作一下我最后我妈当兵了说了你可吃的可是我你穿出来够了某人还没路不特别了可把你去我弄我呢我们这是不拉去 你也不摸这么些用个三节你也让了列个名头你看一下去让下你我没个七米

0: ne mara tu to start si sobe
1: jangar chi hi
0: shu zhe zhe ma sa ti ling ne zu de ge sang ma lu bu tuan bu zhe ni a zhi nyong ma di xing xi ta jiu su rang ge nga yi ji xi ro ni me zi na ga shu po mu di tan de ni dun lu yu be po mu di kan da ni pe me di xi du ka ri ni lu dong xi gi ni ju no da kim ju ta na la ya ni ke li cho mo ran da ka ga chi gi ka ga che sa da ga ngi ni cha si ge du
1: 雪子让给他没苦口追他我你自动来苦口追他永路给永啊念啥了他没苦口追去啊一年爱伦念啥了一起起不得去睡吗大叔
0: 추수등 말이 야주와 노보 아 디르시 샹파로지 나스니스교 니게호 아저
2: 왜 라수슈다
1: 레이다 라가시님 봐
0: 徐志，怎么这么讲？你那不讲没有？给下雨。哦，天气嘛的，让我多说。雷达，天气让也是雨。
2: 哼，出门没事。 주저가 라나슴지 마체네 미신다게 디르체 도마르다
0: 예시스 산로 디브치 지마니 니 슈르라 야우치기
2: 상포역시 어머 개비니엡시 아드소 나시 유쇼시 랑게 슈르 가부유노 람사바 친지 수수레뇨도 좀 맵스
0: 낭다모 니 레뇨르게 짱메요 수이
2: 啊，你也让谢我。我那前的徐志，把我们心中坚持的，莫让了过下的，叔叔搞不清也是的。现在让给莫让了，第一托不起我去。他人家说，让给人类有这段节，莫让了搞不起我去。其实莫让了，那是当家去的。 你也累了，不行，你的。

0: 연례 파고 체류 고급성과타 베기 진류의 세된비 따라 차가 안탕부라유 정용희 류제 전소 표미기 장외 남비 베기 지기 조직의 비진비 차가 안탕부토비 점을하가르키 더더로 고속적 유두 샘제 침부초 전고로 공마라 신미주베 내수 결지 근제 세금의 시험 중 재미를 립두 파고 체단 신축 제리바타 주미 이제부터 고급적인 서로 토지 세주주 인시송바시 제제치리 점을하가르키 바비에 군이디여바타 진두르 체림신타 정다르 체림신 바바냠도 용리 보물 진두르기 유림 용르 방부체유 능미베드 체르 데바티 보물로 도수 신시 진유 점을하가르키 발라라 토지 세슈 주인 제고 강시 유네 콘다바님보 피교시 다바냠도 피자 셈나 가조르 셈부 두지 송버시 베게 진두르 차와타 게즈르니르 위에 대주 진두르야 데랑아 주지유 지지 조성님 미리 대주 진두르티 미 송동 타 나동 림보니타 따도네 카단 주버지 림보송다 예여버시 제람키 쇼니소 미리 카게 망소남 데모다와라 용리 수준키 대주 진두르키 와산다 냠민지 버시 스모시키 타리 진두르 데모 쳔부도 하와르토 따도네 카다 주야티 데모 쳔부도 제송버시 제람 링동니 여바티 다부 뉴시타 뉴질 최감내 부지바타 교주수에 다부자기 군에 차포와 따라 능외서 쇼르유 다도네 카나주주티 대자 교시 다부타 교주니 兄弟 텅습체비 님줄 넘슈서 고이유 젠드루 레만 세베지 남장 송기 젠드루 용서 교지유 미리 떼주 닝지루가 안키 루미 군조 딘징키 다르게 젠드루 남장니기 군중기에 차가 앙타무타 남장 장비에 차가 앙타무니 라충위에 하장 가부충 닝지 루간 기 섭취에 중재 상부 텐데 토바니 균된 낭종 야부 세바타 카체드 메라 지지비에 칭리타 튕바라 롭둔 세바타 카체드 메 제송버시
1: 지체 중니닌 페랑 균정기 지야 튼레 피케 소친 급탕부 능추 총케투 고추 유진 정등 위기 수치 群바 랑 균정기 주시 감스된 기 고추 소친 토 시치 준비 중국 총세 피케 탕란 셰슈 구비 렌소 기 소소 刘永富以操琴托西西准席任军长给主席选拔辞令平作给操琴作用闹事干此点起随军长来人博堂求救前列所来见堂传着建议起森区托列这样团列恰贵切的中柱所擦堂极对列人查大间介所扩救突破切开这样团列了命令中柱批给给南部三百对吧堂国一三届给南部三百对吧现在是对的那么三百对吧你们这你这个那么三百对吧你们你这个那么三百对吧这些的团练了定年平均运动的课堂比他空别动员的个女的且贵些送些刚此点起培育这些团练扩这些其实也不定年继续天年若有些不堂现在起团练家的从来不想的团练都不起当托咋当起健康自信每天看起忙错去不堂从此不用的他的各种贵些送些过去这个托从过满点起看着这个错语错心嘛错狂徒错手团不去这些团练也这么多了是不是
2: 强杂汤托培育给这样团练皮革动物从前个汤部推荐性国粗文食前来开往汤前来看你们的总念对不对他给动了汤或者是不人波团在人汤里就见了美的杀对这样团练不当空皮周围拉林去冷不出席皮文食
0: 老朱创业的迷茫师兄也重新选拔苏南青年去，老的总操刀枪也街上努力轻松着力，村里他团别所在村的级别，沮丧之下加着出租眼泪。第六，开播过了陈女士她穷月，没这个想去苏南永州轻松着力，马了他学，参加干部所天天着力团结三百级别，刘轻松永不过了去，我就我你他启动他给予。明个来轻松着了他，你们康所。满足了拥抱电部永久的七吨七百西林开进土九六月接送不是西林行列落边边上的土壤农林给给人亲母娃王军给培育给这样团的批级动物梦西也不定月其实按照谢东西二位忙的当时借用给团规组唐部的中业日接送不是四川行列落边给给人亲母娃宣布彭金回忆你为了中外人这样团队批评你不起码他谢东在家得不及长忙托起码马斯解决给团队人当家得不希腊帕的月结束不是让用小行着千里看给原长宣布巴桑文旅给安岁团建系的密码他组队系的兄弟家为出这样团队给先给策前面都别内部送月安岁错别杀到他他把他托比如让用小给沮丧这样给日剧那么人心的行住起码马斯日月军人去，我敢比你家贵于接送不是。

0: 페랑근정기 계산례도 계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배상규 뒤주로 흉는 계류 변정 사비에 벽이 퇴무 타참비에 뒤지 내비에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퇴삼 사바라 시수에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와다르 체비 뒤지 내비토리 사도 변조로 피해지 동위에 문규 규 뒤주로 흉는 계류 변정 사비에 지도 点别 여기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크 조드 호타 체유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여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시린 지도제 点别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든지 베드 호타 체유이
1: 一支由工人、干部、技术人员组成的节目勘测队，从未高原进入。

0: 자스 망소 아.
1: 아. 빨라 암라. 키나니 나를 챘라시네 야 호시도. 키나니 모슈고도 아자당나가 칼라 야고 켄 송미도.
2: 나미 슈린가. 라날 도사 용구이베. 닌다치라 캠제데니. 상게 나한테 좀 갈 쓰고 유버. 녀식 말이 생부도고. 어, 상경고 유노. 로용 마시.
0: 자스. 언니 로린 조시. 不过天天是你苦吧有些啊张俊今天不欧阳给讲给让给他下三个团里给那么扎实你姐永不欧萨弗里斯一
1: 哦是吧啦你也见了当他三个团里马脚前边呢贴上其他都俺就做不也低

0: 아사랑아. 들어 제비 샤샤.
1: 구셔리라. 기라이 드리 냠 들을 수도가.
2: 나 려신통 양갸스 로요피. 참으로 파르주스와.
3: 로보 탑갸이 레어치야 되자 가비요지. 준비했나? 마용 다르바.
4: 나야. 더부지기도가. 진좀바 안타고 레브네시. 칼라당고 히르선 페진브리. 예르시오. 대리주 로레베시고 칼라딩시 당부유. 대리니 봐도 칼라당부유. 레마티.
2: 진진스 칼라당휘. 참은님고 나님도 저도.
5: 영아. 아, 영아. 아,
6: 됐다. 디다리다. 다다리다.

0: 근데 제브레 야 레가 용지 제제
1: 아래 있으나 미지경아 소스다 수수 갑지 세미 숨겨 제우히는 답시 지구디 수수 도쇼 제다에 드리스히
0: 미지에 동드드에
1: 밀리 드려 봐슈다 제브레 그 좀 죽여 세제
2: 예예예 어찌 你们还最亲不热 更多亲不得热亲一下 谈得出大意 那么前面吧 복잡是不亲一下
1: 都是大么事呢 怎么那么前面 领家去啊
3: 小什么 东家刚就说的 天意
0: 东家幸运的
1: 这次介绍
3: 먹어 허지, 겁이 겁도는 하게 마탐지.
1: 지금 저주.
3: 아, 토. 아.

0: 다제 느끼라 통계 되게 요마리선 다다 대마소 셈류라 기랑게 토마쇼 자수야기 규림 킹기베 토마쇼 자 간질 차샤나 레지 많고 규육제 소바 숨길라서 라바규니 십제제 툼지경 갸수주니 신행이 라바리기요지 니 라바유베 토마쇼 자데 차샤나 니 감주잖아라 틴사도 가보지 직제나 니 락쇼라 요양 세그리 토마쇼자소니다 테니니부 이토네 차샤나 인주지레 해바요마리 이네 콘즈메제 히바 침부쇼사요리 지구이베
1: 공무소구쇼리라 뒤경하쇼자러 도나시라 침메자 경스메
0: 레스 토마쇼자를 도규메네 지조디 깊고리 기란다 요나 미직미조 니지
1: kira tega su zho nga lo chun chu su zha guo zhe su na guo chun mi du
0: kiran ge ker ker du de nga ga bi yu tega shu bong nga pi wi yo nan da ka zhe ru chi ma se ta ne su kiran ge nga da yo nan ki tong sa me ba de ru chi
1: gu shu li la nga da kiran ge pi zhu wa di kiran ge guo mu neng xi ma shi yi ne kiran ge ting ge ting zhe su zha nga chen gu ya wu xin na chi ye kiran ge pu da 최대 시다고 선비 최고나 봐도 되나?

0: 신동신동
1: 카드이빨라
2: 对다다对다让给多点去对다我们再有年纪一点让他饶死一下当然也不长不退
0: 你这样学过你差不多这样巴拉的尊重没
1: 我这这开枪不是吗
2: 看他跟这一年让给你玩的机舱羡慕他这个月起码都你也是留下为我们的对那么样几个点点的看这些注意
0: 退其他三星今天我们全军送上我们老送掉不起来女朋友骂人他等我吃不下上你也搞一名朋友干净的他打中没
2: 爹就叫你
1: 阿弟完了又想哪的叫东阳忙着下昨天还有你三星送出去走走走走走
3: 저아저야어디가
0: 어제내나계속나계속디가슈팀타마들이타마들이
3: 저여자만유다아따져라그랬어요
0: 얘지지진다니디치시마리이내탄다신통비게내주갈라면생명도
3: 바라가다리탈간기계시찬스먹게비나관계내전신단된남은승비
0: 잘고지든승비
3: 당대잘고지든기착고까지정말되야될렙지계시랑비비나배싸지저정유게내잘고못심하지총뒤태라수량로부시도래
0: 라지
3: 나예
0: 야셔다
3: 클린다
0: 자녀아계신아살고지퇴네비비이나만수인치은우철시꼬여오지마라그전달이지유
3: 용아죠저랑은드려시유나마레강토지도시죠
0: 야스
1: 今天来了，爹别客气呢。
4: 今天来
0: 了。你来罗啥不行？我这钱花。他们的彩票金股民呢？李成俊是。
4: 看不上。
3: 看不上。
0: 那不想上我给兄弟看的，都不做些的。
4: 来是，今天批的。
0: 来过的。刘新彤，他是来个来送的。
4: 从你组长给你们广播局送的。
0: 阿来。杨啊，就是。
4: 来是，今天批的。
3: 哪怕中文的。
0: 喂，刘新彤拿了点多喂，俺认不得。
1: 新彤哎，新彤在这和这个。
0: 娘们啥事？陈彤在这是过节，你要搞什么送？
1: 卡了过多。
0: 对的。
1: 来，俺们这没事的。
0: 卡三年没上外队了，俺认得最吃不上席子席头，可以第一买吧？陈彤在这是过下，娘们啥事？
1: 要呢，来俺们这没事啊。呀，蛮对的。让我们这么想，你得对新彤点点心内去要是，我让给佩奇，看你参不明都生没着。
0: 新彤，我搞不要了的，我们几个我搞不有没，我这心哪三岁新个月？
1: 用啊，搞不要的噻，搞不有呢，你让了点点搞不没事，过着呗。
0: 我老不是给他生没的，老不起他生有，总对说的，他那卡里有呢，当头去谢伊。
1: 你，
0: 喂，他这让给嘛多，我老不切同嘛是。
1: 等你让给卡皮乔马松，用啊！你肯都不接球，用的话。
0: 来他这边接了，可能有两个月半，搞不起看生意，是不是啥子？到时候成都过去，来接你的。
1: 也行，松。
5: 啊，就叫振宇，米皮刚买了呀，二十多，十多。
1: 喂，吴月，新同多少次查了新的鬼？
5: 搞定这块药人，同面干着孙子，腿最多是个人。早的唐道姑娘你们到带队，枪打去不是？唐的顶着枪队，跑多穷不是？新东个来的顶着叫了，苍马干不起年明年顶着石头。
1: 창하 갑치니 민예에 연난스가 입에
5: 당시
1: 가르쳐줘
5: 라시면 좋아 신도를 채팅 구제 쟤는 쟤는 이슬을 피야
1: 랑게 연난게 신도를 친도 구부리 쓰기 입에
5: 이거 좀 심도 신도 심도 되려고 마친 그래
0: 신도 나 가비 얼다 포마치게 나 가비 좀해 말했어 나 세수식이
5: 주저태유 갈삼 등유
1: 어? 삼개 등네 아, 우유 어, 캐시 요난게 등도장을 신통과 척도는 장게 노스 땅마시 셀마쇼 마소디 요난게 시가 차시 쓰시디 다치 신통을 포도 용구리 성비
5: 라로 딥치 미딘제라 냠미치 야칭마리 제다제리 明年啥日
1: 用啊, 接着我落地子, 两个继续。
5: 嗯嗯, 用啊,

0: 지만 내칠로도 카바키야마 집실라 라마니는 아망압자르기 더비안이라 아자게 카바시기블리수 땅마리 니수비기 라심도 기르삼추 신통 기기님도 된 참여 마리 기기님도 인지되나 두통로리 두통야 초아디제 게제 가르치우래 아 카사 아메란 라피갑디 아메디노소 이내 신통 민간 제스로 되제 구셔리라 김자나 참여 마리 아메라 추구찬 승리도 아메라 때문에 당보다 나 참아인 승비
1: 지수 다 숨어든다 예시스

0: 고대로서
1: 제 저자가 나타나죠.
0: 신기 마시네.
2: 예라게 고대팀 주식이 유비디 지금 마시베.
0: 저당에 더디 조이. 댐도 제니 뇽 좀 말라로. 시동은. 던도라로 랭겐 집시 뒤저기. 랑게 덥시 강유다니 르 류제베 마메니부 비톱치. 저도 가르치에 내자 외동 가르치고 주네 양진상사 비톱지 네 미송지지게 네 저지대 늦게 할 정도 미도
1: 레스 봐라 쟤는 진상비가 그때 쇼래 콘츠 땡을 쪼가 제바 맵시라 지금 미도
0: 이쪽에서 점점 맞지 말하 지유 지지전기 시그다체 랑가르 저번에 샤스 이거 맞지 하토나 군이기 돈디 니엘 제일 주교리 급디두 지백준 급기네 지장리
1: 제
0: 교수
1: 봐라 마스크 공에 쓰나

0: 진도 불라 잠지라 토르데나시 니엘리오난다 저와체모요 니에 로와지부디 키나즈 암라르다도 야우시나쇼 니에지시디 니치를 람사베죠 키나스 토르데나
1: 진도 만수 오늘 오고 채우면 누구이
0: 걔는 맛이

0: 대도 삼아 나가 치죠.
1: 띠띵기 집에 주시면 돼. 나 좀 가져가.
0: 나 니 셋이 니 수입 제. 这种 론차당의 거리 다수 시위.
1: 제나 신동 그 제지인 봐.
0: 배신 소수 가베 미지 니 사요리.
1: 저. 랑게 지전다 창스케 귤로다 제차베.
0: 니 셋이 공개시신아주 가다 지정을 로상 답이나 차르구 지등이 막 한참아 나제 쇼송기
1: 동아 전관이야 주의 카린스 청어장 뛰어오지 니나 가까워지 전화장 미미 미수교지
0: 여배
2: 티린 장게 나디 얘기했던지 권다 토딘 슬럽 주야 이너 띵의 용민도
0: 삼로 가르던 거야 얘랑은 권다 슬럽 주우르 봐 얘 발라라 지진 론사던 규 캐린 체빈스 랑을 렙지유 문혜희, 얘 사무세 타주 답이. 랑 시그야고 유자. 신통랑다 듣기 부용 거지.
2: 뒤랑 게 시해 중어.
0: 어.
2: 제나 단에 송 신통기 디기 쓰디 랑다 주어 요 말다.
0: 예. 얘도 와라. 랑 게 신통을 야고 치. 뭐라 기부 용 싫어.
2: 낭다 먹어.
0: 비라도

0: 암라 녀제고 갓나서
1: 신통 랑교시 랑데데제 가출세 노즈라야 망로지 딜레 타링사사교 구셔리라이 투마시
2: Tintay chepi yin no, rang ta.

0: 나 랑하지요. 랑하지요.
1: 나보려다. 류신동, 류신동. 잡았어요다.
0: 신동.
1: 신동, 동.
0: 잡았어요다.
1: 잡았어요다. 류신동.
0: 신동.
1: 신동.
2: 랑하지기.
1: 신동.
2: 신동. 신동. 신동.
1: 신동. 신동.
2: 신동.
3: 让他吃药，振宇。哎，欣桐，跟这切不着。就振宇，俺能当面，你破酒。得啥？你给不起过。嗯。 아자 몰라. 만나니 마 태도.
4: 용아.

0: 진도마라
1: 가르쳐버려 양지전 다 갑자기 쉬어도 그래
0: 쉬어무송 일신 돈치 나사제 시루제
1: 가리 다들 과도
0: 어 뭐라니 하나도
1: 어
0: 신통 텐데 춘나 그랬사브리
2: 도서티 톤다디 주전다 저거 유대 버리시야
0: 녀딩이 토주 샘지라게 춘나 유수
2: 장기 허세 봐 이제 태자다 취브시
0: 이제 인생 마리 샘지라게 신통 세지 유브시 나 이칭 미도 이마스 가려래 내 세세 딘디 토주 신통게 구셔리 라르미 대자 샘지 라미세 라제 롱란의 비브마체 추게 증빈나 유수 신통게 소게 따슬네 필라게 야나무수
1: 가리
2: 빨라
0: 신통
1: 잡아 让给谢不姐点不是呗
0: 那我那眼睛都不大我让给他脱酒
1: 走好啊走
0: 阿姨小兰可就不就没学的点点让给他打脑皮也打打脑面阿姨今晚的生机来点这么的大要用吗这对阿家春衣让心痛安排什么明天重新去还去个有时候把心痛带他出营
3: 阿们啦给他送的我们贴到的他不谢谢他的话给他洗的他的药男的他是个去
4: 茄子药男阿江讲让把那些的我们得出来注意明天内给你啥事哦你崔弟让把那个买钱去了，
1: 强差呢？不住碰啥？他可让不，这阵让天查他去不去？崔军生浪不一年的这些人，一年特里让米叔那接不上去，这次行动行不行呢？让米叔浪嘛去？
4: 白军，叔叔婆婆谁打？肯定米叔浪嘛的，是不是马姐姐偷吃铁渣？叔叔是去哪啥不去？崔军没让苏寒进了西马的，去干嘛？什么苏新个的？

내디니 차님 토제 갸중을레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 비 정중 송급 구시 디가르 컹리 팅웨 진중 단의 도진 초다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촌의 치가양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단 기 서시 제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신 촌의 치바탕 리규 비신 시륜냠내기 속자기 겐함시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경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경미 숙제 따탕다웨 속자 미지마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최내 속덥 체슈 식시 양 조 초비 사대지 갸중외리 미 시동아동 삼기 토간 치단타 양암 탕도 전에 지그유 장자단토 양 치동망 부유 양기 보통신 시라 속시 징워타 북의 겸무 마실타 我搞不赢行。所过年，俺在盘给给兄弟不多呢，看那呢。提到仍旧运气出边，或者提得不行了，第一年，换做这些跌定了，自个儿穿的。

0: Small Lenji Gungamsa
1: Gungamsa
0: Lenji Ne Ngirjunshi Ting Di Tungyang Sengjur Nyamra Sikbara Kesushu
1: Sengjur Ki Nang Tunzo Ni
0: Jigib Shuji Xi Jinping Ki Goyer Di Ne Sarbi Chimburu Gundi Dang Di Nubyu Sekwi Ki Goyer Chuze Toro Dong Gwebe Nengsung Nang Yu Nga Ju Nge Kutsu Loro Rangi Chokdui Lengsu Jimjui Chakya Zubjun Chekyu Ti Nubyu Tu Gundi Dang Ne Nubyu Sekwi Ki Benjur Tang Jizo Buda Kongbe Yongkyuru Dekyur Nuden Chekyu Goro 中共中央堂借用民望推措一看借用四处借给陆屯朱荣基顾席别跌得当为国人让借起宁队老旗列着组中席军怎么领起安堂不是领呢席军起于把起为宁队老旗吞列扩织马拉席军心别国人错了白海吞给修给我为下局的长前婆婆堂四国卡当参不开给卡点胡大局心别国人
2: 콜롬비아의 사용 김내 미자당 기술 협회 겐람 투쇼와 당 로급 레팅 비신 유배 거소이
1: 샴르 낭튼 십츠남 시로나
0: 지접 수지 시진핑키 고이 치미 서비스 침대 동규 견경 체내 눕기 세귀기 치주수 고이 치배 추제 토로 동괴배 내소낭유 nga jungye guchu loro rangge ki chokdui lengsu timdri chawa thi nupju chosu zugjun ding sang tho dolam tha dene chawa zugjun je la jigdum gun di dangwe jimjui jidin shibshu mutui lekju chungdi nubju segui ki bianjur tang jizo buida kongbe yungiru degyuru nudian tubi jizi chungni nin pinglu mesu zangburu lemtik yongsu chusing chodong chebata tini chulam yongsu shardong maje kongki tamme chogamin nubju ki kamzu dolam sarbe gengde shishik inbe nguene jinda gubara pinglu mesu zangbu chulam shardong tubji rangge ki lunub segui ne shalu nedun segui tu zhuwe parda tongshu ta zhuzhun camshu dapde shu jie ki chudo zhulam shik tu gyur ye yu. Nubju tengi chemi kyabgui sarba chubgyuru gundi dunggu ni ludun Xi Jinping ki soksing nangwe dang zhungyang ki gye nang tang gye jini ki tuibab la jikdom chekyur duen nangwe tepju guji kejin shik yin. Dang ki chokjin chokje ba chochun jikyab shuji nubju ki segui kangsara sikshib nangne nubju segui bida kongbe yonggyuru chok duen nangyu. Nubju jimju chawara tongcha pang zhulam shiardong dila meba 提醒丁内组织人托美女把所及切军了命令积极书记浪家社团当地西南尼格拉夏东突别卓兰堂开工人心起并教授当网门西这个朝和推古仓都当年七九书国一堂七六卡桥北编织皮节一出借托当月努局刚才卓兰三八组织人七九路滚地修行当局积极书记特聚集你提起松结合及阿基书针织多区结合组织人起站内协巴堂 계급기 망초라 편바 준바탕 강사라 샤르동투베 짐주 파르겸티 벤조로 파르겸수 교로와타 데네 렉지 제바티 고이 디부탕 짐주 세지 닝섭툼네 눕규 세귀라 디럽젠키 짐주 말라직 되유 지송바리 nga jungye guchu loro nubju gi xunglam zu jin te ma jo che je dianbu ngang mang du qin yu ta da si zhuan tang yun nan shao tong wa la ji du tu be xi shao nyu zhi xunglam ti liang shan cho su zhun xin yu ba tang lu di nang xiar dong tu su yue bie se gui di ni wa ra te ga ra jue bie nyu zhi xiong lam me gui zhuk zhi yu zhong gu jiak lam chong ki ri ma zhou xi shou nyu zhi xiong lam jie jie lak zhe qi mo wa feng jian ping ki xiar dong tu ji xi chang ne shao dong pa ra zhu yun qiu zui ting e qiu zui jie ne sun pa ra nyong tu zhu gu ri ji song pa ri zhim zhu jie zhen bu ru sar gui bie nu qiu se gui ki nyu zhi xiong lam ki bai ri xik tong yu chong gui ki jun tui men bu ru chi ju le ge wei chong jie tang zong tu nyu zhi xiong lam tu zi Long e kong ki gyaja gubju kong ane, taja gyaja gubju kogu yen sin yu bari. Kui gong chui wei jaglam zugzun che gyosu qingba tang, jaglam riri rilung mangbu zhen yu, chobu tang. Lai si jie jaglam ki sadui jaglam ki zhumsi shik zugba tang, xunglam cha gya ca tangba tang, limdi sarba sami jie bar nur sing che ne, kangchung ki ke yin ki tanzam tang nang se bar ki pa ta xin yu. Penchung ning zhi chong giren, nang zong, la to xiang cha ba chong zui chong mui zhishi tun zhub ki, Jaglam nganzui chongzu ne gyubi lhasara zhuwara tabdibudu. Jimzui tabdiru qinbi nganzui yang tabdiru qinsong xie songbari. Gyegab jaglam chokbi chengxi lengunbara, nubgyu ki jaglam lamta, long e rin, jil nge zhi godong gya ne, 지리 툭지 된동 숨제 바람망도 치니 긴장람지 람세기 주제실하 송유 감토 람다 차탐도 침바자 마세 카도 림디 주준양 교수 조신유 퀸밍 장수의 남단 야기 동신 여바타 티준 신지 콜라 용기 사드 육람 망외 기지 칼람대와 니부테르 귤네 림드 작람탕 사오 작람 칼람제 법주 직내 제촉베 로이시야타 샬루 이시야르 켜베 초주지기 크드 코르자식 체규인바 높지 딤드기 맹시 주준양 지난 샤르동기 고인 남베 대외 자결아 림부르 지신 여바리 나 중에리 랑게키 신장타 변종 탄점 규타 수규소기 그외 드람 침무 주준 체규로 균투 균디 당내 녜동 숨줄로 레급 초시 균디기 림드 작람 중시 높규기 총기를 조 용수 켜바타 작람 람차 대외 야양베 대외 누싱 투규 체규타 림드 중람 높규 종림바 연기 신진 규타 존내 향종 투 지르나 용수 켜바 옛라 림티키 기진 남탕 십슈 세규 림베 신진 규투 지르나 켜바제 높규기 짐주 지르나 냠튜네 촉도 용접하라 림바라 중네 렉처 서브리타 퓨타 공부이키 쿠공 벤주르치 균투 규슈 진규인바리 중국 공전당 중앙 오윤 랭강탕 중화 미망 지둔 계급 개요 미망 투초 균유 랭강 중화 미망 지둔 계급 계시 지접강 중크 미망 칩시 최소 개요 제기 동슈 자구 용자 슈주로 중국 공전당 키 퓨중 당유 유리 냠세 대비 로가라 중장기 공제 링루기 탑증바 조르미 체림기 사르지바타 칩시바 땅탕 기급기 퓨중 구치바 중국 공제 당기 급주치바타 중앙비 중앙 칩시주 예시 지접칸기 팅에실루 로튼 주룽지 뇽시 김베 맨주 체장 자기 머중와라 니동니 슈제주르 도제베 닌키 추즈 죽지탕 가르마 초기토 비징투 구식바타 구식투 공로급주 겁제라 비규
1: 로튼 주룽지니 동국계니슈잡계류 다와추발구총부탕 호난 장사니이 책동국계 십주십계류 다와중예발 사지리튼낭쇼 책동국계 십주십구류 다와추발 중국공천당낭쇼 콩슈뉴튼니 미계라가신탕 장존치와 얄튼치와 미계기 친소웨 탐제샤규 책동국계 십주십 책동국계 응업중어치 로팔 칭화 로친 로추 콩키 로추 수준치리 로쥬나와마시 망주링루 살비 슈뉴 너튜낭 슈유 책동국계 응업중어치 로네 책동국계 응업중어니 로팔 창샬 소레뷰 철구추 튼기 철구칸키 주린 슌비 긴시 책동국계 응업중어니 로 책동국계 응업중어기 로팔 계커 철구 우윤현강 벌규주타 촉두주기 조장타 계커 철구 우윤현강 주린슝튼칸키 추정 계커 철구 우윤현강 추치주 촉두주 추정 슌부지기 겐시 책동국계 응업중어기 로니 책동국계 총주리구 로팔 계커기 철시 우윤현강 레치 레쇼 로체 기겐타 개망 변절 축두 주기 우친기 겐시 책동국계 둔주론니 책동국계 둔주 퇴응을 로팔 계급 75윤 행칸기 나 둔치비 로프체 녜주 시부둔 책동국계 둔주 퇴응을 로니 책동국계 둔주 퇴응구 로팔 도놈 소리비 토담주 록슈 친동리시 공세 슝퇴칸기 주린 슈바타 주린 슈바 우친 중국지 초체리칸 소리탕 변절 심주칸기 주린 기겐시 책동국계 둔주 퇴구로니 책동국계 개주 켜숨로팔 계커 변절 우윤랑 버규주기 초장탕 촉두주기 주장슌바 랑지 교주주기 주장 계커 변절 우윤행칸 우윤제기 겐시 책동국계 개주 켜숨로니 국계 개주 켜둔로팔 계커 변절 우윤행칸기 주린슈바탕 당주 공미 계커 변절 우윤행칸기 주린